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 캔디 크리스마스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마라나타 뮤직 그룹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가시는 길에, 오시는 길에, 또 어디에서든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황동현님 레인이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샬롬 하고 보내주셨고 카멜레온님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1441번 양산 물금에서 들으시는군요. 하늘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운 나라님, 은콩맘님, 또 하나님 사랑님 인사 건네주셨고요. 0326번께서는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행하시는 주님께 순응하는 일상을 기도합니다. 구미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히 듣습니다. 그리고 3186번께서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1년 전 전라도 시골 마을 막차버스 지나가던 밤 9시에 태어났대요. 이제 아내와 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생을 아름답게 맞으려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골 마을 막차버스 지나가던 밤 9시 태어나던 아가의 모습 뭔가 그려지는데요. 눈앞에 삼삼하게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 축하하고 띄워드려야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수영의 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줄라이와 송정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제럴드 시처 교수의 회복력 있는 신앙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의 종교 제도는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과 여신을 공경하고 이 신들에게서 보답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가 오래되고 역사가 긴 만큼 유대교를 존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문화적으로 구분해주는 생활 방식을 준수했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남들과 달리 확연히 눈에 띄었으며 같은 유대인과만 결혼하는 풍습 때문에 로마 사회에 흡수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뜻 보기에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동네에 함께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시민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달빛과 별빛을 집어삼키듯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사람들에게 나눌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도자들은 절대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환자들을 간호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동준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라넬 해리스의 찬양으로 청해주셔서 함께합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안젤라 프림의 찬양이었습니다. 포비님 반갑습니다. 슈퍼맨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또 조두부님, 키드 8773번님 문자 감사합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예배 마치고 올해 여름 성경학교 장소로 사전답사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제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군요. 준비하실 게 참 많죠. 그 준비하는 손길, 그 수고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청해 주셨는데요. 송영훈과 주리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배주은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송영훈과 주리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예수님께서 남편 칠순 기념 가족여행 다녀오신 후기를 주셨는데요. 손녀와의 첫 여행이라 설레고 들뜨셨었다고. 물놀이하다 손녀가 투비 위에서 잠들어서 가족들이 보초선 얘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정말 감사가 넘치네요.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의 찬양 정해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

0: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항공기가 휴전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이루어진 미군의 추가 공습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할 경우 대대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드론이 탐지되긴 했지만 목표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국경 언론을 통해 미국의 공습에 보복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B2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43조 3,3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인 5월부터 두 달 연속 조 단위로 불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2022년 10월 말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동반 강세로 인해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B2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 카드사 등까지 확대돼 이달 중 해당 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1조 4천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인 5월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소집해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식 불장의 국내 상장 지수펀드, 즉 ETF의 순자산이 500조 원 시대를 열며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ETF 총 순자산은 519조 7,47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0: 이는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499조 3039억 원을 앞선 수치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 그대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배상진 님께서 신청하신 진영의 주의 말씀은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문자메시지 샵1212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이용료가 있는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이용하시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먼저 들으신 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Calm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힐러리 스콧과 스콧 패밀리의 찬양이었고요. 돈 무엔의 음성으로 다 찬양하여라 Praise to the Lord Almighty 함께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49번 동탄에서 버스 운전하신다고 시간 같이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403번 이 시간 위에 사역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태규 아빠님께서는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희님께서는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감사해 함께 듣죠.

희화 그림 감사해 들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조수아의 날마다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T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지혜의 글 잠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뇌물이 되어버린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남녀, 노소, 모든 기름진 것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건데 이 진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다 내쫓아내고 거기를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진멸은 국어사전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죽여 없애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범죄가 극에 달한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음란과 패역화, 부정과 부패, 완전한 그러한 부패의 땅, 타락의 땅이 됐죠. 여러분, 거기를 청소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문화에. 제가 예전에 사택에, 우리 교회 말고요, 요즘 교회 사택에 들어갔는데 처음 갔었을 때 빚도 많고, 지금은 없지만 빚도 좀 많이, 1년 예산보다 빚이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너무 선하고 착하신 분이어서 담임 목사가 오는데 새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뭐 건 20년 살았는데 처음 갔던 날 집을 보러 갔더니 여선교회가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막 하는데 오래됐어요. 딱 하나 바꾼 것이 있다면 도배장판을 이제 바꾼 것 외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나올 때에는 새

오신 목사님은 좀 교회 형편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완전히 올수리를 좀 해드려라 그래서 올수리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갈 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안방과 작은 방에 곰팡이 있어요. 곰팡이. 벽의 3분의 1이 곰팡이를 닦아내서 도배를 했는데 결국엔 여름철이 오니까 완전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곰팡이에 노출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청소하지 않고 들어가는 곳에는 새 일과 새로운 환경을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미 그 땅 자체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기 들어가선 그 환경에 가득한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고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서도 왜 그런데 굳이 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헤렘. 여러분, 아말렉은 과거에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노약자들이 육체가 연약한 자들이 행군의 맨 뒤쪽에서 후미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뒤에 후미를 늘 공격했었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 악의적이고 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었냐면 시편 83편 4절 말씀과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83편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편에도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네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신명기 25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한번 좀 앞으로 PPT를 좀 당겨봐 주세요. 앞으로, 예.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참 안식을 이루려면 반드시 선결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아말렉이 악의 도구고 여러분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냥 둬서는 이스라엘에게 참 안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악한 문화를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늘 악에 노출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게 안식을 주실 때의 안식의 완성 조건은 뭐냐면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아말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멸은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영토 전쟁이나 잔인한 학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여러분 숭고한 임무, 헤렘이에요. 헤렘. 신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가로막는 악의 뿌리를 온전히 잘라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방해되는 악한 악의 뿌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진멸.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울이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켜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남녀, 소화, 귀한, 우향, 낙타의 이리까지 뭐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자기 눈에 자기 욕심에 좋은 것은 다 숨겨서 가둬두고 그리고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다 진멸시켜버리죠. 그 사실을 알고 사무엘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성경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한 것이 아니죠. 취사 선택한 거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다 가둬놨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저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이 거룩한 예배의 이름을 빌려서 불순종을 포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을 남겨두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진 것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에는요 대단히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즉위한 이후에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는 11장에 나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 13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고,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을 11장을 할 때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조롱을 하죠.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이 루하우가 강력하게 감동된 것도 있지만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영혼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의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이 쳐들어오자 그 모습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 보였어요. 백성들은 수풀과 동굴로 숨기 시작했고 군사들은 탈영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울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아야 됩니까?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모셔놓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왕의 의미였어요.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지금 미치도록 심장이 뛰고 있어요. 적군은 모래알같이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탈영병들은 속출하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그 왕자의 자리가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그가 했었던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제사를 짓낼 제사장인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리고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묻지 못하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기다리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제사를 짓내야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여튼 자기가 이 제사장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대로 제사를 짓내합니다. 근데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이 불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 시간을 생략한 채 그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더 교만한 인간으로 되어져 버려요. 암몬 전쟁 때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고 오직 내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마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세 번째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훨씬 더 사울의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가차없이 진멸하죠. 자기를 위해서 거대한 기념비까지 세우죠. 그리고 사무엘이 질책할 때 제사 드리려고 이것을 모아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사울의 태도는 뭐냐면 예배를 마치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3장에서도 안 드려도, 그의 마음에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걸 안 드리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위기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특별히 예배를 사용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주술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3절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행위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하스라고 하는 히브리 뜻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마하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걸 연상하냐면 오물, 배설물, 쓰레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물,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서 세차게 넣던지는 행위를 여러분 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득권과 안정과 욕망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 기득권과 안정과 욕망에 도움이 되면 그때는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죠. 그런데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사울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취사선택이죠.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이야기하죠. 다 변명이죠. 여러분 뇌물의 본질은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을 줄 테니 당신도 내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무엇을 줄 테니 당신도 내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뇌물의 본질이죠. 사울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 몇 마리로 매수당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관료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사람은 뭐냐면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기저에 있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건 다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거고 그건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그 자녀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극박한 상황, 블레셋이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몰려올 때 제사장이 오지 않는 그 상황,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사울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략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묻는 시대 삶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이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늘날 모두 다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AI에게 물어요. 저는 설교를 어제까지 준비하면서 적용으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즘 많이 물어요. AI에게 많이 물어요. 답안은 그 답을 하지 않으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빨리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내 AI는 물으면요 1분 안에 답을 줘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 조급해서 불안한 상황이 닥쳐올 때 조급해서 묻고 빨리 답을 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예언한다는 곳에 쫓아다니고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상황은 어려워지고 적군들은 밀려오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죠. 도대체 어디에다가 묻고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일상 24시간 중에 주무시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경건 시간은 몇 시간, 몇 분, 얼마 되시고 핸드폰을 열어놓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묻는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비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묻고 있나요? 저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여서 사용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AI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그 시대에 AI에게 가서 묻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맨은 나치 정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수송해서 보내는 수송 책임자였어요. 전범으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재판장에서 항거하죠. 나는 국가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복종한 것 외에는 내게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이웃에게는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죠. 그의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모든 사람들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의 진짜 세 가지 죄를 얘기하죠. 그는 나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세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사유의 무능, 생각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진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경청의 무능.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죠.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죠. 세 번째는 자신의 언어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이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인공지능, 이 AI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한 영적 인사이트를 글로, 논리적으로 글로, 감동적으로 또 써내려갈 수 있는 글쓰기가 다음 작업이에요. 아무리 글쓰기가 좋아도요, 전달력이 떨어지면 또 안 돼요. 전달을 어떻게 또 잘해야 되는가. 아무리 그것이 잘해도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예배 2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3시부터 주일날 초안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질문하죠. 이걸 내게 적용할 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잘 정도에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죠. 뺄 걸 빼고 더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다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서기 전에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계속 토요일날 저녁에 잠만 자면 눈 감으면 설교예요. 3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 졸 것이고 어떤 분은 아멘할 것이고 이 영적인 분위기는 어떨 것이고 그리고 또 자다가 어떤 또 단어나 어떤 것이 갑자기 떠오르면 또 다시 또 메모를

0: 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몸서리치는 치가 떨리는 과정, 기다림의 과정 막 이것이 다 여러분 되어질 때 여러분 설교문이 완성되는 건데 명령어 몇 번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여러분 논리정연한 것을 젊은 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자기 설교 써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스스로 자기 설교를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그때 AI를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뭘 선택하는 것, 음식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어디에다 묻고 있냐면 여러분 AI에다 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묻나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얼마나 묻고 있나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묻고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 묻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린 거예요. 정말 가치 있다고 한다면 버리지 않겠죠. 묻지 않는 건 버린 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내팽겨친 것이죠. 거기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전 조금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또 AI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윤리성과 기준을 잘 가지고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 그것만큼 정말 우리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큼 우리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노출되어져서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답이 확실하게 빨리 나오는 곳이 AI이기 때문에 뭐하러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어요? 뭐하러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겠어요? AI가 답을 다 주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적용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이 시대에 예배가 나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뇌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듣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면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볼 땐 그걸 묻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0: 성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내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단계에서 자멸하며 기회를 놓친 뒤 타국의 선전이라는 마지막 기적을 바랐으나 허무하게 여정을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진 발생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에서 1,430명으로 하루 새 51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3,238명으로 신고된 실종자 수는 6만 8,900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 규모는 지진 모델링과 위성 이미지,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택과 자산 손실 등을 산출된 수치로 도로,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 등이 포함되면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1.5배에서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올 수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항공기가 휴전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이루어진 미군의 추가 공습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할 경우 대대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B2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7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입니다.
5: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0: 황제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저 꽃 좀 봐, 나무 좀 봐. 어린아이는 감탄하지 않아요. 컬러푸드, 유기농을 찾지도 않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나뭇잎이 짙어지는 게 얼마나 고맙고도 아름다운 일인지 젊음이 멀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입에 단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도 건강을 한번 잃어보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좋은 노래를 듣고 잠시 웃을 수 있는 평범한 하루도 어쩌면 훗날 그리워하게 될 소중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중한 행복을 이 시간 같이 누려보시죠.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입니다. 심플리 포에요. 은혜라.

심플리포의 은혜라,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날들인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날들에 감사해하며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 여기로 보내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2: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거였습니다. 다들 질점 하셨나요? 저는 7시쯤 일어나서 식사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원조 귀요미 도시 여자님. 부지런히 주일을 시작하셨군요. 9시 예배 드리고 귀갓길에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오전 풍경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님은 원경님 덕에 11시가 다른 기분으로 채워집니다 하셨어요. 그 다른 기분이 좋은 기분이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아직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진행하던 김윤주 아나운서는 바로 옆 채널 CBS 음악 FM 오전 7시부터 9시 그대와 여는 아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백원경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가 14일 됐어요. 시간 정말 빠르죠. 첫 방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답게 안정감 있게 이끌어 가시네요. 말씀처럼 좋은 기운 충전하고 있습니다. 5469번님.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또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드려요. 벤쿠버님 청하셨어요.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찬양 듣고요.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이어서 함께합니다.

오늘의 겨자씨.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근육을 키워야 자주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었어요. 감사도 훈련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투병 중이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직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 때 감사한 마음을 갖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고맙다.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면의 기도의 말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살아있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웃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끝이 있는 삶이니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삶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가 되도록 숨결 같은 노래처럼 그 말을 읊조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이혜인 수녀의 인생의 열 가지 생각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두 곡은 이계영의 감사하며 살리, 시와 그림 조수진의 천국무도회였어요.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 채널로 옮겨간 윤주 씨가 소개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쭉 듣겠습니다. 장기영님, 잘 오셨습니다. 자주 만나요. 건강하자님, 잠 못 이룰 때 밤에 좋은 곡들 잘 들었는데 이곳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백원경의 랄랄라로 여러분 만나고 있잖아요. 주일에만 들으시는 분들도 평일에 생각나시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더 많이 웃기로 해요. 배살의 미처님 청하셨네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내 이름 아시죠? 라스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으로 좋은 씨앗 믿음과 현실 사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T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0: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0: 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의 휴 CBS 노커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단체에서 자멸하며 기회를 놓친 뒤 타국의 선전이라는 마지막 기적을 바랐으나 허무하게 여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원달러의 2분기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대에 달한 것은 1998년 1분기 1,596.8원 이후 2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원인이 외국인 자금 이탈인 탓에 한동안 고환율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동반 강세로 인해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B2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과 카드사 등까지 확대돼 이달 중 해당 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1조 4천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인 5월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소집해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식 불장에 국내 상장 지수펀드 즉 ETF의 순자산이 500조 원 시대를 열며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ETF 총 순자산은 519조 7,47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499조 3,039억 원을 앞선 수치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4: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논밭 가까운 곳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은 최고의 거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밭 근처에 가보면 장미를 심어놓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병충해가 포도나무보다 장미에 일주일쯤 먼저 오기 때문에 장미꽃이 시들거나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포도나무의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장미로선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이만저만 고마운 일이 아닐 텐데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여름을 느끼고 더위를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 바로 포도밭의 장미 같은 분들이겠죠. 뭐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본인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예민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여름을 잘 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겠죠.

6월 28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Sixpence None the Richer의 Don't Dream It's Over였습니다. 병충해를 더 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포도밭에 장미를 심는다는 얘기 들려드렸는데요. 여름에는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분들의 활약이 필요한 때죠. 너무 덥지 않아?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문을 여는 사람들 덕분에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요. 음식 맛이나 냄새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분들 덕분에 무탈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계절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남들보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 더 많이 피로를 느끼는 분들, 주일인 오늘만큼은 음악으로 편안하게 쉼표를 찍어보시죠. 주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제약.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시원시원하게 들었습니다. In Excess 호주 밴드죠. 광고 후에 이어졌던 세 곡이 모두 80년대 전성기였던 곡들인데요. In Excess의 New Sensation. 그 전 곡은 영국 밴드죠. Level 42의 Lessons in Love. 또 Living in a Box의 Living in a Box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2198님. 아, 이 사연을 제가 나중에 봤어요. 3박 4일 가족 7명이 오키나와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올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을 마치고 공항 대기를 하러 가셨으니까 아마 오키나와에 있는 공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셨겠죠? 7명의 가족이면 두 가족 아니면 세 가족이 함께한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다들 뿔뿔이 헤어지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름답고 뜨겁고 탱탱하게 살아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쉬시길 바래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2412님, 제주 딸기산도님, 스파이스걸스예요. To Become One.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아쿠아의 Turn Back Time, The Spice Girls의 To Become One이었습니다. 3490번으로 요즘은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특히 손주 크는 모습 볼 때요. 갓난 아기 때 제가 업고 안고 키웠는데 키도 훌쩍 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키가 저랑 비슷합니다. 손주는 커가고 저는 늙어가고 요즘 제 낙은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카페에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으면서 해피송 듣는 겁니다. 아셨네요. 시간이 빠르죠. 해피송도 듣다 보면 어느새 벌써 2부야 끝날 시간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올 한 해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말이고 7월입니다. 또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면 2027년? 이런 말도 슬며시 대화 주제로 올라오겠죠. 손주의 재롱을 시시 때때로 보시면 좋겠지만 서로 바쁘니까 예전 같지도 않고 허전한 마음 해피송에서 달래보시면 좋겠네요. 6월 28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그래 이런 곡들은 나이도 안 먹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 그런 곡들인데요. 먼저 페이퍼 레이스예요. 러브송.

남식님 닐 다이아몬드의 솔리터리 맨이었고요.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이었습니다. 1359님 항상 애청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오후는 지수님의 해피송으로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좋은 곡들 감사하다고. 다음 곡도 아 그래 이 곡도 있었어. 이 곡도 내가 좋아하지 하실 것 같네요. 텐시스입니다. I'm not in love.

최중현님, 호리지아 향기님,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였고요. 또 텐시스의 I'm Not in Love였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9495님 카멜입니다. Long Goodby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0: 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단계에서 자멸하며 기회를 놓친 뒤 타국의 선전이라는 마지막 기적을 바랐으나 허무하게 여정을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진 발생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에서 1,430명으로 하루 새 51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3,238명으로 신고된 실종자 수는 6만 8,900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B2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43조 3,3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인 5월부터 두 달 연속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2022년 10월 말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동반 강세로 인해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B2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 카드사 등까지 확대돼 이달 중 해당 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1조 4천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인 5월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소집해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식 불장에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의 순자산이 500조 원 시대를 열며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이 코스닥을 넘어선 건 2002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의 ETF가 첫 선을 보인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3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송 2부로 건너봤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288님, 운동 중에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크리스토퍼의 Bad이었고요. 졸리나님이 신청하신 곡, 아하의 Take on Me를 샘플링한 곡이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피처링한 핏불의 Feel This Moment, 또 문경도련님 블루의 All Ris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의 끝이자 한 달의 끝자락.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12달 중 벌써 6달이 지났고요. 책으로 치면 딱 절반의 페이지를 넘긴 셈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문장을 써내려왔든 확실한 건 그 모든 날을 성실하게 버텨낸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 멋지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남은 절반의 페이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오늘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쉼표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팝의 위로 패티 라벨 마이클 맥도날드의 On My Own입니다.

패티 라벨, 마이클 맥도날드의 On My Own은 이별 후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노래한 발라드 곡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이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추억하는 독백 형태의 노래입니다. 1986년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고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3주 동안 1위를 차지했죠. 특히 패티 라벨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노래입니다. 패티 라벨은 폭발적인 성량과 소울풀한 고음으로 이별의 아픔과 절규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요. 마이클 맥도날드는 두 개의 허스키하고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으로 슬픔을 차분하게 누르면서 곡의 무게감을 잡고 중심을 맞춰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패티 라벨.

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6월 28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해피그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결혼식이나 기념일 단골곡이죠. 브라이언 맥나이스의 Back at One, 토니 브렉스턴의 Breathe Again, 또 해피그님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였습니다. 3380님이 이 시간에는 해피송을 늘 듣습니다. 오후반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 듣기 좋은 방송, 팝송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마트에도 다양한 파트의 일이 있잖아요. 뭐 코너도 다양하고 뭐 정리하는 일도 있으실 것 같고 재고 관리, 계산 업무 등등 소소한 에피소드도 기다리고요. 듣고 싶은 팝송도 다음에 알려주세요.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가운데 지리사님, 셀린 디온, 안드레아 부첼리가 노래합니다. The Prayer.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두 곡이었습니다. 5759님 함께 하셨죠?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이었고요. 앞선 곡은 지리사님이 신청하신 듀엣곡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부첼리가 노래했습니다. The Prayer까지 전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3736님 생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휘트니 휴스턴의 곡 청해 주신 분들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0331님 이 곡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힘있는 목소리가 다시금 그리워지네요. 휘트니 휴스턴이 노래합니다. One Moment in Time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의

0: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 탈락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쓴 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그날까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해온 수많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 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원달러의 2분기 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대에 달한 것은 1998년 1분기에 1,596.8원 이후 2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원인이 외국인 자금 이탈인 탓에 한동안 고환율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B2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43조 3,3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인 5월부터 두 달 연속 조 단위로 불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2022년 10월 말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진 발생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에서 1,430명으로 하루 사이 51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3,238명으로 신고된 실종자 수는 68,900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오늘과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6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네가 좋아.
2: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 박혜경 동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보이는 라디오가 있었던 수요일 제가 입은 초록색 티로 시작했죠. 녹색 돼지, 녹차 먹인 돼지, 녹돈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가요? 주일도 나오는 거 맞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혼선 아니죠? 이렇게 묻는 봉팔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의 한박 웃음을 위해서라면 녹돈 오케이. 그리고 주일에도 어떤가요가 송출되는 것도 맞습니다. 쎄쎄 지금 잘 들리시죠? 지난주부터 다시 부활했고요. 일주일 꽉꽉 채워서 우리 봉팔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방송 듣다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나고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올랐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전에!

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먼저 재생해드린 곡 라운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나오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라운맘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신청곡 바로 반영해드렸어요. 이 곡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건 많이들 모르시는데 최선원이란 가수의 원곡을 원곡의 작곡가 최준영이 댄스 버전으로 리메이크해서 쿨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작곡가는 같은데 부른 사람만 다른 겁니다.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이 버전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쿨이 처음 발표한 곡으로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어떤 가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노이즈 형님들의 곡, 마음의 나이님의 신청곡, 체념까지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기 어떤 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대보라님이세요. 주일 이 시간 찬양 들어 좋았는데 아쉬워요 유유. 주일 방송이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가 없었다가 다시 생겨서 지난 시간 동안 요 시간대에 찬양 프로그램을 듣고 계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CBS에서는요. 24시간 찬양 방송 채널인 조이포유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설치하시면 조이포유 채널로 들어가시면요. 늘 변함없이 좋은 찬양곡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보라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트랙은요. 주얼리의 곡입니다. 이 당시에 주얼리는 요 곡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주얼리 2기 라인업이 짜지면서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본인들의 모습을 각인시키죠. 어게인 오늘은 만나보고요. 그리고 이 곡도 원곡이 있는데 리메이크 버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원곡 5월의 종로에서 JS의 버전으로 듣습니다.

김도윤님 신청해 주신 주얼리의 어게인 JS 종로에서 듣고 왔습니다. 마음의 나이님이 주말에 들깨 모종 심고 뭉쳐진 종아리 풀어준다고 발 마사지기 연속으로 두 번 했더니 종아리가 더 땡겨요. 과유불급이 됐어요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따뜻한 물에 반신욕 하시면 조금 풀립니다.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 부드럽게 온찜질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어떤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이어서 만나보실 트랙은 악뮤의 곡 러블리입니다. 사랑스럽다가 영

로 뭐죠? Lovely. 그리고 악뮤 남매의 성은 Lee. 그래서 Lovely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이찬혁 씨가 무기력에 빠진 동생을 위해서 다시 찬란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 바로 Lovely입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이해서 태연의 위켄드도 듣겠습니다. 레트로한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디스코 팝 장르죠. 우리 봉팔님들, 주말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다들 보내고 계시죠? 저요? 저는 물론 아닙니다. 더 아이와 밀착해서 밀도 있게 우리 아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에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러블리와 위켄드예요.

악뮤 러블리 태연 위켄드 재생해드렸습니다. 특공님 배달하면서 듣습니다. 이웃스 노래 신청해요. 신청곡은 따로 없어서 저희가 윤상 원곡의 소년이라는 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PD가 준비해왔는데 저도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방송을 통해 만나봅니다. 붕팔리는 누가 같은 자리에서 차분히 감상해 볼게요. 이 곡은 라이브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오스 소년이 발표된 게 93년이거든요. 그럼 그 시절 즈음으로 해서 노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91년에 발표됐던 이승환의 곡 너를 향한 마음. 이승환이 2집 타이틀곡이고 지금과는 또 다른 이 앳된 목소리의 이승환의 음색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람회가 또 빠질 수 있겠습니까? 4351번님 신청하셨어요. 전람회 서동욱이 쓴 하늘 높이라는 곡. 93년에 전람회가 꿈속에서라는 곡으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죠. 다른 여타 가수들과는 정말 구분되는 1집 익시비션이란 앨범을 내놨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오늘은 1집 수록곡 중 하늘 높이 감상합니다.

2분기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스칼렛 주인님 신청하셨습니다. 잔나비가 부르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주의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단계에서 자멸하며 기회를 놓친 뒤 타국의 선전이라는 마지막 기적을 바랐으나 허무하게 여정을 마쳤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리그 탈락 소식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 탈락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쓴 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그날까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0: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 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당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과 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넓은 마음의 동지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안에서부터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몰려와 계엄군에 맞섰던 그 동지의 전우애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동반 강세로 인해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B2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 카드사 등까지 확대돼 이달 중 해당 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1조 4천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인 5월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소집해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덥겠습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5: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9: 인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4953번님 신청해 주신 곡 티아라 초신성 TTL이었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아이디 줄리님이십니다. 봉디 일요일날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 남깁니다. 주말에 잠만 자던 TV만 보던 남편이 오늘 독서용 스탠드 세팅해 줘서 기분이 업업. 책상에 앉아 봉디 노래도 듣고 기분 너무 좋네요. 어머 그러면 독서용 스탠드 세팅해주고 우리 남편분 다시 잠만 자고 또 TV만 보나요? 어쨌든 뭐라도 해주셨으니까요. 줄리님은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또 남겨주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내 신청곡이 나오는 기분은 또 다르거든요. 조이 5575번님 신청해주신 박남정의 곡 널 그리며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일이라 저희가 오늘 텐션 많이 안 높일 건데 딱 소방차까지만 듣겠습니다. 통화 중.

0: 조이 5575번님 신청해 주신 박남정의 널 그리며 그리고 소방차였습니다. 통화 중. 최첨단을 다루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8899번님 와우 교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익숙한 BGM 봉디 방송 뭐예요? 이벤트인가? 아무튼 반가워요. 이벤트 아니죠. 지난주 주일부터 어떤가요?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 제가 계속 동행해드리죠. 가을 햇살님은 컴퓨터에 레인보우 깔았더니 너무 편하고 좋네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레인보우는 모바일 버전도 있지만 PC 버전도 있습니다. 요거 설치해 두시면 회사 사무실에서도 이어폰 연결해서 저희 방송국 라디오 들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2016번님 봉디오빠 신청곡도 틀어주나요? 시원하게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듣고 싶습니다. 이 오빠가 틀어주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추가 부르는 러브올리까지 들을게요. 추의 목소리는 뭐랄까 어떤 곡에서 만나더라도 늘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음색이죠. 두 곡 재생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모두 리메이크 곡이었죠.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2016번님 신청하신 곡 그리고 추의 러브홀릭 만나보셨습니다. 0435번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진짜 지성이다. 내가 가장 쉽게 속이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나의 지성도 영혼의 성장도 멈춘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배움의 시작일 뿐이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팍팍 와닿아요. 한 해 중반 인생의 배움, 학습의 배움에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봉디 힘을 주세요. 어우, 지성인 봉팔님, 책 보시는 멋진 봉팔님, 배움의 끝이 없는 봉팔님이십니다. 이미 0435번님은 이 단단한 마음이 이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조언을 구해야겠어요. 책 읽으시면서도 어떤가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351번님. 두 눈에 영혼을 갈아넣은 손가락 완성했습니다. 함께해 준 돋보기야 고마워. 한번 보여주세요. 샵 1212로도 사진 보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완성됐는지 궁금한데요. 분위기 좀 잡겠습니다. 옥주님 신청해 주신 아이비의 이럴 거면. 그리고 혹시 가비앤제이의 연애소설이란 곡 아시는지요? 제가 256MB짜리 MP3 플레이어에 늘 담고 다녔던 곡이기도 합니다. 김종국 S존업이 바람만 바람만. 요 때는 이런 스타일의 곡들이 유행했었었죠. 새곡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옥준님의 신청곡 아이비의 이럴 거면, 가비엔제의 연애 소설, 김종국 SG연합이 바람만 바람만이었습니다. 3543번님, 주일날 봉기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그 시간에 찬양 듣는 게 좋긴 했는데 주말 근무일 땐 봉디가 더 좋아요. 찬양 듣고 계셨던 청취자분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원래 어떤 가요가 주일 방송에 6년 전에 있었다가 4년 전쯤에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듣는 어떤 가요도 나름 괜찮답니다. 저희가 선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신청하신 곡 YB의 흰수염고래 재생해드리고요. 2467번님, 주일에 CBS 트니까 봉지 멘트가 나오는데 저희 큰딸이 목소리 너무 좋다고 이문세 아저씨 아니냐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딸은 이문세 씨 나이를 몰라요. 저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영광이죠. 3232번님, 일요일 방송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침에 시내 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집까지 걸어가는 중 귀가 즐겁습니다. 5km 걸었거든요. 이제 10분만 더 걸으면 집입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딱 집에 도착하시겠습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였던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신혜숙님 신청하셨습니다. 윤현석의 Love.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삼성전자와 SK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 영남권까지 아우르는 규모로 투자 액수가 10년간 총 1000조 원에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 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홍명보호는

0: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 탈락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쓴 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그날까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해온 수많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당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과 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넓은 마음의 동지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안에서부터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몰려와 계엄군에 맞섰던 그 동지의 전우애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5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임영희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7: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적당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음악 역시도 꽤나 대화의 달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할 땐 조용히 있어주고 신날 땐 같이 웃어주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날엔 굳이 이유를 묻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채고 기분 좋은 맞장구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두비 브라더스예요. Listen to the music.

0: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민찬이 아빠님께서 주말에는 두 시간이란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이틀 주말은 두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0: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마네스킨의 백인이었고요.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보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Sixpence Under Richer의 Kiss Me, 0545님과 함께 들었어요. 카타리나 월드님께서 오늘 정말 식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비싼 귀걸이를 넣어둔 걸 깜빡한 채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뭐예요? 한참 뒤에 생각이 나서 급히 쓰레기 집화장으로 달려가서 겨우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셨어요. 어머,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이고, 진짜 이 뭐 버릴 때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저 예전에 그 돈 봉투 버리다가 안에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버린 거예요. 어휴, 정말. 저는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카타리나 월드님은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우리 꼭 주의합시다. 5469님께서 매번 듣기만 하다가 좋은 이 에너지를 나눠주심에 감사와 응원을 하고자 참여해봤어요. 오래오래 방송에서 만나요 하셨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래오래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DJ가 될게요. 감사해요. 주스 뉴튼이에요. The Sweetest Thing. 그리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5359님 청해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79위.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띄워드립니다.

Just to touch your hand.

0: Come on, y'all deep. Y'all are crazy, man.
1: Delight의 Groove is in the heart였고요. Culture Beat의 Mr. Vain, 그리고 Snap의 Rhythm is a Dancer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리스님, 남편이 반바지 차림으로 집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골절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위로하고 소독해줬는데요. 이런 넘어지는 건 제 주특기인데 유유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왜 그렇게요? 뭐 잃어버리실 뻔하고 넘어지시고 진짜 속상하게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놀라셨겠다. 그나마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찰과상이면 그래도 잘 치료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셔.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뭐 버릴 때는 꼭 다시 한번 보고 주의해서 버리고요. 이제 또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지는 것도 제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띠 차리고 걸어야 합니다. 아유 놀라셨겠다. 얼른 나으셔야 돼요. 소독 잘해주시고요. 약도 꼼꼼히 바르시고. 에이 마음이 안 좋네. 칩트릭입니다. The Flame.

칩트릭의 The Flame이었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주말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은 CBS 뮤직 차트 15위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삼성전자와 SK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 영남권까지 아우르는 규모로 투자 액수가 10년간 총 10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달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업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군사표적 10곳을 보복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조별리그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32강 진출권이 주어지는 조 3위 상위 8개 팀에 합류했고 대한민국은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상 첫 원정 8강

0: 는 대한민국 탈락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쓴 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는 그날까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해온 수많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당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과 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넓은 마음의 동지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CBS 뉴스 임영희였습니다.
1: CBS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곡이었는데 이 제목 그대로 플룻 연주가 진짜 배틀을 하는 것 마냥 이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곡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룻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태어나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쇼리실라!

마돈나의 Material Girl, 주남철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크랜더갱의 Get Down On It, 888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 남양이님 신청곡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스티븐 싱갈님께서 엊그제가 2026년 새해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시간 참 빠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말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머, 내일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이 또 7월 1일이죠. 와, 시간 진짜 빠르다. 2026년의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정말 정말 빠른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맞다! 우리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죠. 화요일은 라이키팝, 하요진의 라이키팝 1주년이 되는 날이라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보이는 라디오를 할 예정이에요. 우와우!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소문도 내주시고, 소소한, 정말 소소한 그 쿠폰도 몇 분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놀러와 주세요.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나무스크림입니다. Only Love. 기쁜 우리 사랑님께서 청해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75위. 길버트 설리반의 Alone Again. 47위. 로렌우드의 Fallen 들어보자.

언제 들어도 이 멜로디는 참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토토의 아프리카, 풍금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 들은 곡은 칼리 사이먼의 제시, 크리스틴 맥비의 Gotta Hold On Me였습니다. 6419님께서 지친 하루에 함께하는 이 시간 활력소가 됩니다. 늘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0350님,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랑 같이 음악 듣는 이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리죠. 케이트 버시입니다. This Woman's World.

케이트 부시의 This Woman's Work였습니다. 옥상딸기님께서 예전에 그대와 여는 아침 오셨을 때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도 인연이라 찾아왔어요 하셨네요. 어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함께 음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분덜리희님 청해 주셨어요. 에머슨 레이크 앤 파라모의 럭키맨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경기도민이라면
1: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2: 다 된다 더 된다.
1: 신분 당선 환급, GTX 환급,
2: 다 된다 더 된다.
1: 더 경기 패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 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8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요 며칠 정치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왜 하필 호남이냐, 지역 균형 발전이다 등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정치권의 목소리 대부분이 정치적 유불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까지 걸린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끼리 경쟁하는 산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냉정한 판단일 겁니다. 오늘 주말엔 CBS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엔 CBS 첫 곡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6월 말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0: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오늘 첫 소식 또 월드컵 소식인데요. 지난 목요일 이제 남아공 경기 이후로 지금 사흘 동안에 희망 고문이 있었는데 참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마음 졸이며 다른 나라 경기를 지켜봤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결국 이제 탈락을 했죠. 조별리그에서.
6: 네.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 머물렀던 우리 국가대표팀이 사실은 이 남아공전 직후만 하더라도 3위 팀 순위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니까 앞으로 남은 경우에서 따져보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5: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이어서 확률도 높았잖아요.
6: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이제 리뷰 사이트에서도 86%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왔었으니까요. 다만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다른 조의 경기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5: 네.
6: 결국 K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1-3으로 역전패를 하면서 결국 한국의 탈락은 확정이 됐습니다.
5: 네.
6: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5: 네, 지금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이제 조별리그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 첫 경기 체코전 때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인데 대표팀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사실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에서 사흘 동안 다른 조 경기 결과를 기다리면서 진출 가능성을 보고 훈련도 이어갔었는데요.
5: 네.
6: 하지만 마지막 경우의 수까지 결국 사라지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대표팀 본진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낮 과달라하라를 떠나서 미국을 경유한 뒤에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5: 네.
6: 축구협회에서는 이번에 귀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 네.
6: 사실은 14년 전에 참패했을 때만 하더라도 14년 전이 아니라 2014년이었죠. 그때 참패할 때도 행사는 했었거든요. 이번에 행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5: 네.
6: 이번 대회 한국의 최종 순위가 34위인데 참가국이 32개국이었던 과거 대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본선 진출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애초에 출전 기회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이번이 사실상 또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좀 허무하게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번 대표팀 관련해서 최강의 역대 최강의 선수들 역대 최약조에서 역대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나 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거취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네, 노란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어서 두 번째로 월드컵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성공을 못했고요. 특히나 대회를 2년이나 앞두고 선임되어서 사실상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거 아니냐 해서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원래 계약 기간이 2027년 2월 아시안컵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들 때문에 대표팀 지휘를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9월에서 10월 A매치 때부터 새 사령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본인은 물론 이미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책임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 때부터 사실은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
0: 네.
1: 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불신도 커졌기 때문에 당시 협회 지도부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지적이 다시 전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뭐 당황을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 오늘 이제 옛날 트위터죠 X에다가 국민을 허탈하게 한 일본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체육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결국 인사가 만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면서 공사구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결국 이 워낙 월드컵 출전에 혈세와 국가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0: 네, 3861번 쓰시는 분, 며칠 축구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썼더니 종일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다 아파서 화가 나네요. 왜 이 정도까지 되었는지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진짜 이번에 뭐 경기도 경기지만 축구협회의 문제도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번에 좀 제대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앞서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내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죠.
1: 네. 내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 특히 호남권을 향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일 현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할 것이다 좀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단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을 함께 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 규모라든가 입지, 전력이나 용수 확보 방안 등 좀 구체적인 사안들은 내일 발표를 통해 확인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기업 비틀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참석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도 뭔가 사전 협의가 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알리기 위해 에서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팩 클러스터는 이거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네, 사실 이번에 SNS를 통해서 김용범 실장이 다시 한번 좀 목소리 높였는데요. 호남권 반도체 투자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을 돌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팩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며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을 했고요.
0: 네.
1: 특히나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 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 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 거시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생기는 유동성이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지방 어떤 특정 지역 살리기 뭐 균형 발전 측면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낸 것이다 이런 얘기 같고 또 부동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수도권에 결국

0: 있으면 결국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결국 집값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같이 드러난 것 같네요.
1: 네, 최근에도 어쨌든 보면 주가 호황으로 인해 차익 실현을 한 이제 개미들이 사실상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 돌리게 되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또 지적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같이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지금 뭐 야권에서는 계속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강성 지지층 뭐 유시민 작가를 이제 겨냥한 비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 쏟아낸 말로 보고 있어요.
1: 사실 그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게 여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건가? 전 조금 약간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0: 네.
1: 어쨌든 이 글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트로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도 다른 글에서 적었습니다. 결국 야권이 호남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거다 혹은 기업 압박용이다라는 야권의 지적을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는 최보유석 대변인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라고 했는데요.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을 여당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0: 네.
1: 내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 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내일 발표 이후에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발표를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볼게요.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원 개인 발의인 거지 당론은 아니라는 거죠?
1: 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 지난 26일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 새롭게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요. 어느 지도부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두고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정청래 전 대표는 재원절 전까지 해내자라고까지 네. 이야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개정안이 당내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 네, 이 김용민 의원의 안을 보면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앤 대신에 경찰의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1: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애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대상과 방법, 절차와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정한 시점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더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습니다. 일종의 좀 견제장치 하나 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전권 송치는 역시나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이 기존의 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기록, 입수 자료 목록은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해서 검사의 검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했습니다.
0: 네, 이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우려들을 좀 보완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근데 사실 경찰에 직접 수사할 경우 지금 검찰 보안 수사 없을 때 이 인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된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이제 여러 규정을 좀 추가한 점도 좀 눈에 띄네요.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 같은 것도 줄였습니다. 현행은 최장 10일. 경찰에서요. 검찰에서 최장 20일, 총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찰 7일, 검찰 14일, 총 21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도 더욱 엄격하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안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이제 명시적으로 한정을 하는 건데요. 더해서 조건부 석방 제도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0: 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붙여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고 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요청도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도록 하고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수사인권보호관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방식 변경, 수사관 교체 권고에 징계 요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1: 네, 이 보안 수사권이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또 이제 그 국무조정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그쵸.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속속 좀 나올 것 같아요.
0: 네, 아무튼 또 원내에서 이 강경파가 아닌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좀 어떻게 보면 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어떤 안들이 두고 논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공방이 지금 확산되는 모습인데.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가동될 거라고요.
0: 네, 윤리위원회가 곧 가동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 대표가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당 기강 확립, 뭐 흔드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동안 이루어졌던 징계 요청에 대해 드디어 결론을 낼 때가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윤리위가 언제 다시 가동될 것이냐라는 건데 당규상 윤리위는 당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장동 대표가 선거 때까지 유예했었던 징계가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결국 장동혁 대표를 직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느냐를 둘러싼 이 충돌과 맞물리면서 징계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요.
1: 네.
0: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입원 치료 마치고 장동혁 대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리의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 누구예요?
0: 크게 이제 두 갈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의원들이 이제 해당 행위를 지적하겠다는 건데 박정은, 배현진, 우재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왔던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 등이 포함되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이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하거나 관련 징계 요청서가 들어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 내일 총 굉장히 뜨겁겠네요. 네. 그리고 장 대표가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김재석 의원. 김재석 의원도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반발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0: 네. 일단 장 대표는 지금 당장 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말하던 전장에서는 선봉에 서서 싸웠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 싸움이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었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하고 국회 윤리위 징계 청구까지 당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한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말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과의 단절을 촉구한 게 당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이 된다면
1: 네.
0: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라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1: 네, 진짜 김재석 의원 같은 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이 좀 있고 또 특별한 이제 뭐 이렇게 친윤 뭐 친한 이런 계파가 없는 의원이잖아요.
0: 굳이 따지자면 친오세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서울시가 지역구이고 이번 캠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1: 네.
0: 또나 대안과 미래라는 이 소장파 모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재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안과 미래 모임 전체에 대한 징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말은
2: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나온 분이신 것 같은데.
1: 아, 네, 좀 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0: 청와대가 직권남용하고 있다는 주장 누가 한 말인가요?
1: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인데요. 6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전 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제목이었고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거든요. 그러자 다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 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불법 여부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이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에 기부금을 내게 했던 것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정상법에 나오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0: 하고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발언들이 좀 거치네요. 네, 미르 스포츠 재단 네. 얘기도 나오고 대기업 팔 비틀었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호남이 현 정권과 민주당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국민의힘 이거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정치적 억압이다 이런 비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일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시기적으로는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직후거든요.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 네.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선 결과가 대구 경북에서 나빴기 때문에 뺐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호남 당원들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전당대회에 좀 친명계 지지를 넓히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런 말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거를 이제 위법 수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어법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표현이 나왔는데 네.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기업이 무슨 압박을 받았는가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상법 위반이나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운영을 해서 설령 결과가 좀 나쁘다 할지라도 합리적 정보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경영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위법이라는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이사가 거기 호남에 갔다가 기업이 큰 손실을 봅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묵살하거나 고의적으로 꺾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혹시 뇌물, 그러니까 미르 K재단 같은 경우도 뇌물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근데 그러려면 대가성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이쪽에 어떤 사익 추구 이런 게 있었던 건데 근데 여기서 뭐 정부가 관련 기업이 뭔가를 뭐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기업에 뭘 줄게 네. 혹은 기업을 뭐 투자를 안 하면은 기업에 뭘 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이는 그러니까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기업이 정치권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의문까지는 제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를 뭐 무슨 음모가 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기업적 산업적 경제적 이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맥락을 근거 없이 몰고 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1: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은 뭐 할 수 있어도 이거 법적으로 위법이다, 직권남용이다 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호남의 입지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대표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뭐 조선일보를 필두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하루 100만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뭐 댐에 저장된 것도 있고 여러 용수들이 있다는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제기되는 비판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공장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광주라든지 호남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거론됐던 게 후공정입니다. 네. 패키징 반도체. 그런데 네.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공정 같은 경우는 빨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네. 병목을 쥐고 있는 분야고 네. 빨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네. 그래서 기업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반박이 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SK하이닉스도 경기 2 충북 청주 이렇게 밸류체인을 기능별로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호남에는 그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후공정 갖고 얘기하기에는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다.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전공정 PEP이라고 하죠. 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용수나 전력이 더 필요하다. 호남으로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또 있는 거고 또 이미 구축돼 있는 공급망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반론이 있는 게 네. 오히려 송전선로 깔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수도권보다는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호남권이 더 나을 거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최근에 벼락치기 하듯이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토론을 많이 했나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호남권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 또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도 외치고 있고 아.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도 준비돼 있는 쪽인데 왜 안 해주냐.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평당 1천 원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이 다 임박해가지고 각지에서 들끓어 오르고 있다.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송전망 문제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거 좀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네. 그런 고민 없이 정치권 그런 고민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닥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지역 입장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면 지역 일자리 뭐 당장 지역 소득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어떤 과정이 좀 제대로 안 됐는지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실수 없이 잘 해나가려면 뭐를 좀 네. 주의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0: 지금 좀 지금까지 뻔한 패턴인 게 뭐 산업 하나가 딱 떠요. 뭐 반도체가 최고야. 딱 뜨면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서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지켜보다가 저쪽으로 간다. 뭐 기업도 설득이 된다. 혹은 기업도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떨궈주듯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 국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저는 좀 지역 관계자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좋은 거 있으면은 지역으로 갖고 싶은 건 맞죠. 근데 만약에 자신들이 그걸 갖고 간다면 저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 저 지역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역 대 지역의 대결이 아니라 전 국토적인 관점에서 어느 산업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집중할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우주항공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바이오 의료기기 뭐 양자 컴퓨터 배터리 드론 여러 그 첨단 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각지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좀 전략적이고 백년대계적인 네. 그런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중요한 게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이런 쪽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노력들을 과연 그동안 했었는가 또 이 가운데서 대학교나 연구소가 중요한데 그러면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나 또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네. 이 지역 대 저 지역의 안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네. 전 국토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정치 구조도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비생산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 뭐 언급하신 뭐 반도체 외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다 이제 미래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진짜 전 국토적인 관점에서 어느 지역이 진짜 최적의 장소인지를 보면서 좀 검토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 이 말의 맛은요?
0: 네. 콩국수의 맛이긴 한데 네. 콩을 급하게 센 불로 삶은 맛이다.
1: 그건 어떤 맛이에요? 네,
0: 그러니까 콩을 급하게 센 불로 삶아서 콩국수를 만들게 되면 네. 단백질 껍질만 단단해지고 비린내 성분이 안 날아갑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런 콩국수가 돼야 되는데 네. 너무 급하게 세게 삶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는 콩국수가 돼버렸다. 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1: 이것도 성대모사 한 건가요?
0: 하려고 한 건데 잠깐 안 나오네요. 네. 이분 성대모사는 좀 큰 소리를 낼 때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쫄지 마! 뭐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네. 가능한데.
1: 그 얘기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중도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 김어준 씨 말인 거죠?
0: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튜버 김어준 씨가 6월 23일 자신의 채널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을 진단하면서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24년 상반기에 한국갤럽에서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31%, 문재인 전 대통령 9% 이렇게 나왔던 것을 두고 31 더하기 9 해서 코어 지지층이 40%다라고 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치 지형인데도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렸고 네. 그 린치를 당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호감이라고 얘기했던 최고 호감이라고 얘기했던 9%가 아니라 40%를 공격한 것이다. 그 거대한 코어층을 때렸으니까 지지율

0: 내려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1: 네, 보통 지지율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보수층, 중도층, 또 무당층, 그러니까 정치적 로열티가 좀 약한 곳에서 빠졌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 김어준 씨는 지금 반대로 코어층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좀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데이터 자체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의 조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사 방식은 계속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고요. 네. 그리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 수준 이것은 동일합니다. 시기는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인 2026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2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실시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조사, 이 세 개 조사를 비교를 해봤고, 네. 조사 명수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1,002명, 두 번째도 1,002명, 세 번째는 1,000명, 뭐 거의 비슷한 표본입니다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처음에 본격 선거할 때쯤에는 64%였거든요.
1: 네.
0: 선거 이후에 57%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51%가 됐습니다.
1: 아.
0: 잘못하고 있다는 28%, 35%, 41% 이렇게 역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 끝나고 직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그다음에 2주 지나서 빠졌던 만큼 더 빠졌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 급격히 좀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죠.
0: 네. 그러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떤가 했을 때 95%, 92%, 86%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도 좀 빠져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더 이탈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1: 네.
0: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돋보이는 쪽이 무당층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가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1: 네.
0: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 4%포인트 빠지는 동안 충청권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가 빠졌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16%포인트가 빠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탈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민주당 지지층 바깥에서의 이탈과 부정평가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선거 직후에 하락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부분이 그 김어준 씨가 말하는 이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봐야 될까요?
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빠져나간 쪽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1: 네.
0: 이 조사만으로는
1: 그쵸.
0: 알 수가 없다는
1: 네.
0: 거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김어준 씨가 된 근거가 틀렸다고 보는 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을 40%라고 놓은 거거든요.
1: 네.
0: 선거 때 나오는 지지율하고 코어 지지층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뭐 굳이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거 때 결정하시는
1: 그쵸,
0: 분들도
1: 맞아요.
0: 많고
1: 예.
0: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두 번 물어가지고 겨우 대답하는 것까지 합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김어준 씨 스스로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호감도는 왜 안 더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호감도를 민주당 코어 지지층으로 볼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실제로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수년 동안 해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30 남성 쪽에서도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1: 네.
0: 2030 남성은 민주당 지지율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고 호감이에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대통령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가장 지지한다고 했던 9%는 코어 지지층이 맞다고도
1: 네.
0: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너무 김어준 씨가 이 코어 지지층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라고
1: 네.
0: 하는 거고 보통 코어 지지층까지 이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의 전통 지지자가 많은 지역.
1: 그렇죠.
0: 여기서 지지율이 확 깎여요.
1: 호남 같은데.
0: 그렇죠. 네. 노무현 정부 때 호남.
1: 아.
0: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영남. 이런 데서 확 깎여야 되는데
1: 네.
0: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보통 그 강세 지역에서 지지율이 확 빠질 때는 어떤 인사 뭐 대통령에 맞서는 여권 내 인사가 빠집시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개파하고 상관이 없이 아래로부터 먼저 빠지는 흐름인데
1: 그쵸.
0: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게 됐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 네.
0: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외곽 지지층, 소극적 지지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뭐
0: 네.
1: 정권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 지지를 하게 된 그분들이 이번에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0: 그렇죠.
1: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냐, 외곽 지지층이 이탈했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 뭐 민주당의 대응 대책 뭐 이런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0: 코어지지층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코어지지층이 뭘 원하는지는 그쵸. 다들 알고 네.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 개혁 정치.
0: 뭐 이런 거, 네. 뭐 법원 개혁 이런 거죠. 그러면 그쪽이 이탈했다 그러면 그쪽을 잡기 위해서 주로 검찰, 법원 이 문제를 다루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짜여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외곽 지지층이 이탈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가 될
1: 민생,
0: 텐데
1: 네.
0: 여기도 이제 보수 버전이 있고 진보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보수화하자는 버전에서는 우리도 한강벨트 집주인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자.
1: 네.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진보적 버전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차별금지법을 네. 제정하자든지 이런 안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당 내분의 구도가 이런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 아.
0: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 코어 지지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코어 지지층만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
1: 네.
0: 그리고 더 문제는 김어준 씨가 얘기한 현상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전당대회를 잘못 치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인가는 이탈을 하게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코어 지지층의 분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네, 이것까지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1: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이탈을 코어 지지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제 전대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진짜 그때 저 코어 지지층이 네. 빠져나갈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설명하는 김어준 씨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푹 꺼진 수플레 맛이다. 수플레를 네. 달걀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수플레를 만들 때 노른자만 챙기고 흰자를 안 챙기게 되면 흰자가 이걸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 아.
0: 이제 김어준 씨는 노른자에 함몰돼 있다.
1: 아.
0: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1: 네. 어우, 노른자 흰자 비유 아주 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0: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1: 네, 이거는 이제 매주 듣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0: 지난주에는 없었을 겁니다.
1: 아, 지난주에는 없었나요? 지난주에 입원하셨었으니까.
0: 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죠.
0: 네,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대표 사퇴라 이런 공세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1: 네.
0: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버전의 당원 주권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 아.
0: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 시기에 당 혁신을 위해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뭐 정당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문제이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20년 전에 오세훈법 만들 때 그때 법의 요체가 원내 중심 정당이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지금 정당론과 정당론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제 이번 기간 이제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0: 네.
1: 결국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원을 강조한 이유 결국 이제 당원들이 이제 본인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이겠죠.
0: 네, 뭘 믿고 있는지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1: 네.
0: 한국갤럽 조사 아까 전에 언급을 했던 그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한 설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응답자 전체 응답자에서는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 28%, 사퇴해야 된다가 48%였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가 사퇴하면 안 된다. 39%만 사퇴해야 된다.
1: 일반 민심과 완전 반대네요.
0: 네, 지지층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가 더 높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에서도 그렇거니와 당원으로 좁히게 되면 더더욱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더 높을 거다.
1: 네.
0: 자신은 당원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고 여전히 당원들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사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1: 네, 장동혁 대표가 믿는 건 결국 이제 당심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뭐 장동혁 대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지금 장 대표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당원들 믿고 가겠다 이런
0: 네.
1: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네, 이거는 예견된 것이 제가 2주 전에
1: 네.
0: 예언을 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의원 기득권 의원 대 당원의 구도를 짤
1: 아.
0: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진짜 당원 이 그렇게 중요하면 재신임 물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진짜 물을 수도 있어요.
1: 지금 물으면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네. 장 대표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어차피 물을 거 시간을 더 끌다가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 친한계에서 재신임 물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가 진짜 재신임 승부수 띄울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요즘 정치판의 중요한 원리가 자신이 내려갔을 때 잠깐 내려갔을 때 그 자리를 다른

0: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반이 탄탄하고 입지가 두터운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1: 네.
0: 옛날에 진짜 삼김 이런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좀 자리를 비워도 상관이 없는데 더 네. 두려울 게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장동혁 대표 이 말은 어떤 맛인가요?
0: 네, 비빔밥 그릇에 밥밖에 없다. 네, 아까 노른자 아, 네. 흰자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네. 비빔밥이 되려면 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1: 야채도 있고 고추장도
0: 여러
1: 있고
0: 여러 다양한 네. 국민들이 있어야 비빔밥이 되는 건데 네. 밥만 가지고 비빔밥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1: 뭐 양당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지금 뭐 특정 세력이 정당이 이제 특정 세력 전유물이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가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들 평범한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있다.
1: 네.
0: 예, 이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치판은 또 이 성난 국민들이 흔들어줄 수 있다는 점 이 심장을 담아서 퀸의 We Will Rock You 준비해왔습니다.
1: 네. 퀸의 We Will Rock You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김수민 평론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0: 심해졌죠.
1: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제게 큰 선물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1342번 쓰시는 분, 축구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 2013년 악몽으로 홍명보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하네요. 최고의 전력으로 최악의 졸전. 차라리 강팀 상대로 열심히 싸웠으며 이렇게 허탈하지도 않으렴만. 손흥민 선수 네 번의 월드컵 중 두 번을 홍 감독을 만났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축협 완전 세심 바랍니다. 로자님은 또 조금 다른 의견 주셨어요. 냉정히 말해서 감독이나 축협에만 비난과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 기본기와 체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는 상대적인 스포츠인 만큼 기량과 체력에서 밀리면 상대의 강한 압박과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공간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용인 클러스터,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또 민주당 관련해서도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지지율 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내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상속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날씨 한국도 서울도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유럽 폭염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1: 아,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네. 2022년도에 스위스에 여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에 가기 위해서 네. 프랑스를 경유해서 갔었거든요. 조카랑 같이 갔었어요. 네. 제 동생이 이제 스위스에 살고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갔었는데 그때도 폭염이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데려가니까 또 굉장히 경유 시간이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이제 큰맘 먹고 제가 데려간 거예요.
0: 아, 진짜요?
1: 근데 그때 40도로 육박했었거든요.
0: 40도의 디즈니랜드.
1: 둘이 가서 진짜 계속 걸어다니면서 우리 도저히 줄을 서서 탈 수 없겠다 하셔서 하나도 못하고 그냥 걷기만 하고 안에 들어가서 앉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니, 진짜 더웠었어요.
0: 아니 그리고 요즘 전 요즘 날씨에 우리 왜 차 이중주차에서 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럼 진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차체도.
1: 그렇죠. 너무 뜨겁죠.
0: 노래기구도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그래서 아예 타지도 못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줄 서서 타시는 그 분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0: 근데 진짜 아까 2022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럽 날씨는 또 그때랑 비교가 안 되고 또 더 덥다면서요.
1: 맞아요. 거대한 사우나가 됐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중순부터 유럽 전역이 정말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는데요. 네.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은 44도를 넘어섰고요. 파리도 40도로 웃돌았습니다. 네. 네, 1947년 이후 가장 더운 6월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0: 와, 44도, 40도면은 걸어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 아, 딱 요렇게 네.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덥냐면요. 아스팔트가 녹아서 하이힐이 콕콕 찍힐 정도예요.
0: 아, 진짜요?
1: 네, 이게 SNS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더위라고 보시면 돼요.
0: 신발도 더위를 전혀 막아줄 수가 없는 거네요.
1: 없습니다. 네. 네, 스페인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고요. 프랑스에서도 더위를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신 분들이 40명 이상이세요. 그리고 잉글랜드, 뭐 웨일스 이쪽은 뭐 1,100여 개 학교가 휴교령을 네. 내렸거나 아니면 뭐 수업을 단축했거나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1,000명 가까이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밀라노와 토리노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면서 정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 이게 단순히 덥다 수준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 정도인데 지금 관광지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1: 그럼요. 그래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이요. 오후 4시부터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요. 루브르 측은 박물관은 아직 기후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 낮이 지날수록 열이 쌓이고 방문객까지 몰리면 온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로마도 가장 높은 단계의 경기의 경보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요.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요, 더위와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서 금주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0: 이 유럽의 폭염, 원인은 뭐예요?
1: 오메가 열돔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0: 오메가 열돔이요?
1: 네, 네. 오메가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이 상공의 대기 흐름이 그 오메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을 이루면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에요.
0: 돔, 진짜 돔 형태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돔이 형성되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이런 현상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0: 네, 이번에 저도 이제 유럽에는 에어컨 설치를 굉장히 낮다 이 얘기 듣고서는 유럽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네, 이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유럽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약 20에서 27% 수준이에요.
0: 우리나라는 한 9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주택은 약 27%, 아파트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유럽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랑 생각해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0: 없었던 아, 이유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북유럽 건물들은 사실 뭐 추운 기후에 맞춰져서 설계가 되었지 뭐 여름이 그렇게 막 덥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열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열이 더 잘 갇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유럽에는 사실 수백 년, 뭐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도 주택이나 맞아요. 상가로 사용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은 구조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문화적인 뭐 가치가 네. 굉장히 커서 아예 국가에서 그거를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1: 네.
0: 창문의 크기나 모양을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뭐 벽을 뚫어서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금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파리나 로마, 베니스 같은 오래된 도시의 중심부에서는요. 거리의 역사적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쉽게 설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1: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이거 실외기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
0: 그러니까요.
1: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유럽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이제 그런 전통을 갖춘 건물들 참 멋있다 참 네.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더위에선 취약한 규제가 되는 상황인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게 정치 논쟁으로까지 번졌다고요.
0: 네. 프랑스에서 이제 특히 뜨거운데요. 폭염이 심해지자 우파에서는 에어컨을 당장 보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1: 네.
0: 좌파 환경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부 장관이 모든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말에 경악을 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고요.
1: 네, 그럼 이렇게 정치 논쟁으로 퍼진 이유가 있겠죠?
0: 네, 에어컨이 당장 더위를 식혀주는 건 맞지만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에어컨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냉매가스는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또 실외기에서 뿜어나오는 열이 도시 온도를 더 올리는
1: 그렇죠.
0: 열섬 현상도 심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기후 위기를 낳고 또 기후 위기가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요.
1: 참 어렵네요. 근데 또 당장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그게 바로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마트 에어컨 제품들이 오픈런이 벌어졌고요. 에어컨 관련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냉방할 권리가 주요 정치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문제가 이제는 일상의 정치 문제로까지 들어온 거죠.
1: 네, 폭염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폭염은 단순히 뭐 더운 여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의 비용, 뭐 에너지 정책, 불평등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는 복합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복합적인 정치적 논쟁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0: 네.
1: 이 소식도 좀 새로운데 사실 우리 매년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참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우리 한국 얘기인데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한국 선크림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극찬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요. 지난 6월 23일에 How South Korea Makes the Most Innovative Sunscreen in the World. 즉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선크림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1: 네.
0: K-Beauty 선크림이 어떻게 세계 표준을 바꾸고 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1: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인기 많다는 얘기 뭐 1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선크림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니요. 선크림은 사실 그냥 보편적인 기술일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0: 네. 아 근데 이제 선크림 얘기하기 전에
1: 네.
0: 영어로는 선크림이라고 안 부르는 거 혹시 아시나요?
1: 네. 짚어주세요. 네.
0: 네. 선크림이라고 하면 태양으로 만든 크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네, 태양으로 만든 크림은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1: 네.
0: 네. 그래서 선스크린 혹은 뭐. 네, sunblock 이렇게 표현을 보통
1: 아니,
0: 하죠.
1: 사실 그 선크림 거기 보면 영어로 그렇게 써 있긴 해요.
0: 네,
1: 선블락,
0: 네.
1: 뭐 선스크린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이제 입에 선크림이라고 배어 있으니까.
0: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괜찮죠.
1: 네, 새로운 네. 사실 알았습니다. 네.
0: 네.
1: 근데 진짜 우리나라 선크림이 선스크린이 그렇게 네. 특별한가요?
0: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서 소개된 서울 콜마

0: 연구소를 보면요, 70명의 과학자들이 다음 세대 자외선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1: 아.
0: 이들의 목표가 단순한 자외선 차단이 아니고
1: 네.
0: 미래에는 유전체 기반 맞춤형성 크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피부 타입, 생활 방식, 거주 지역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다고 해요.
1: 아니, 이런 게 나오면 진짜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한국 선크림이 다른 나라 제품과 다른 건요.
1: 네.
0: 바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신여대 박초혜 교수가 이걸 잘 설명해줬는데요.
1: 네.
0: 기존 선크림은 끈적하고 무겁고 피부가 하얗게 뜨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1: 우리 백탁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한국 선크림은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고 거기에 보습 세럼, 항염 성분, 피부 장벽 강화 성분까지 결합이 됐어요.
1: 아.
0: 그래서 미용과 보호를 동시에 하는 거죠.
1: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선크림 쓰다 보면 정말 좋다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백탁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많이 없고 눈 주변 바르면 눈 따갑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은
0: 맞아요.
1: 없고 뭐 아무튼 정말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
0: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네. 선크림 바르면 화장을 위해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치고
1: 그리고 막 때밀리듯이
0: 네, 이상했는데 요즘은 네. 너무 예뻐지는 느낌이 피부가.
1: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은 이런 기술을 못 따라오는 건가요?
0: 아 이게 규제 차이가 핵심이더라고요. 미국 FDA는 선크림을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승인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17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 한국과 EU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1: 네.
0: 30개 이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성분을 쓸 수 있으니까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 그럼 미국 소비자들은 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덜 우리나라보다 덜 떨어진 제품을 쓰고 있는 거네요.
0: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쓰는 사람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제품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네.
0: 다만 이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2026년 6월에 FDA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자외선 차단 성분인 BEMT, 베모트리지놀을 승인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오래 쓰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또 한국 선크림 수출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0: 네.
1: 우리 기술을 또 쉽게 따라오기는 어렵겠죠?
0: 네. 아니면 뭐 오히려 수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요 성분이 이제 허용이 되면 또 우리 제품이 갈 수 있는 판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유럽 폭염 얘기 듣고 이제 선크림 기사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 맞다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네네 맞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요 선크림의 미래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을 넘어서 오염물질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보호, 뭐 노화 방지까지 커버하는 종합 피부 보호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 네.
0: 그리고 그 방향을 이끌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 선크림이 이렇게 중요했다니 오늘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0: 네.
1: 마지막 뉴스는 좀 의외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철학과 졸업생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보다 취업이 잘 된다. 원래 철학과 출신들이 취업이 안 된다 이 얘기 이게 전통적인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Why big AI labs are hiring so many philosophers? 왜 큰 AI 연구소들은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가? 라는 기사를 냈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더라고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의 실업률이 6.1%인 반면에 철학과 졸업생은 3.2%예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1: 네, 근데 AI 시대에 코딩을 배운 사람보다 철학을 배운 사람이 더 취업이 잘 된다?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고요.
1: 네.
0: 오픈 AI, 뭐 Anthropic, Google DeepMind 같은 최대 AI 연구소들이 철학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ChatGPT의 행동 규칙을 만들 때 수백 명의 도덕 철학자들과 상담을 했다라고 밝혔을 정도고요. 일부 AI 회사들은 아예 상주 철학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철학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1: 근데 왜 AI 회사들이 철학자를 원하는 걸까요?
0: 사실 AI가 발전할수록 코딩 자체는 점점 AI가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AI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네. 어떤 결정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 언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질문은 철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뭐 윤리적 추론, 언어와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 뭐 이런 능력을 AI에게 쉽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

0: 본연의 네. 좀 생각하는 힘 이런 게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코딩보다 그러니까 왜 이를 묻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 맥락으로 보면 재미있는 대조가 좀 보이는데요. 네. 바로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조명한 충북 반도체고 이야기입니다. 음성군에 있는 이 마이스터고는요. 네. 전교생 300명인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학교가 됐어요.
0: 고등학교가요?
1: 네, 네. 마이스터고라고 하면 이제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네. 졸업 후에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영 마이스터들을 네. 이렇게 양성하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취업이 복권 당첨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된 그쵸. 상황인데 네.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관문을 통과하거든요.
0: 아,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취업이 잘 되나 보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입학 문의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요. 중국 국영방송 기자까지 취재를 왔다고 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뉴욕타임스에 우리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인 것 같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0: 네.
1: 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나 중국 국영방송까지 취재를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학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학교 관련해서 좀 반전이 있나요?
1: 아, 네. 좀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졸업생 첫해 성과급이 교사 연봉을 초과한다는 말을 들을 때 교직원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도 한다고 했다고 해요.
0: 네.
1: 네, 또 뉴욕타임즈는 반도체 산업이 자동화될수록 장기적으로 고용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담았다고 해요. 협력 업체들은 이미 호황의 낙수 효과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
0: 그러니까 철학가 이야기 그 충북 반도체고 이야기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것들 AI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어느 정도의 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AI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철학이 뜨고 있고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다루는 기술이 뜨고 있는 건데요. 뭐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 이 가치 있는 능력인가를 묻는 거 아닐까 싶네요.
0: 기술을 배울 것이냐, 철학을 배울 것이냐. 앞으로 이제 AI 시대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회다 보니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오늘 뉴스들 보니까 다 준비와 적응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기후, 뭐 피부, 커리어도 그런데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을 배워볼까요?
1: 오늘은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는 표현이에요.
0: 네.
1: 우리말로 하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Prevention 이 단어가 네. 이제 예방이고요.
0: 네.
1: Cure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vention은 P-R-E-V-E-N-T-I-O-N이고요.
0: 네.
1: cure는 C-U-R-E입니다.
0: 네, 친절하게 철자까지 알려주셨어요.
1: 좀 긴 단어라. 네. 그리고 be better than 뭐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0: 네. 영어 시간인가요? 네.
1: 뭐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 스미스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해요.
0: 너무 맞는 말이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죠, 진짜.
1: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세 가지 뉴스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피부도 선크림으로 잘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기후 변화도 우리가 그쵸. 잘 예방을 해야 되는
0: 네.
1: 거고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잘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잘 뭐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능력을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오늘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다른 리스닝의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음악이당. 오늘은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이당. 원래 이제 희미넴의 음악이당인데 네. 오늘은 항미넴의 음악이당. 네.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오늘의 이름은 엘비스 프레슬리.
0: 아, 엘비스 프레슬리. 네. 엘비스 프레슬리도 진짜 저희가 이제 그 음악 나갈 때 마이클 잭슨 고유명사다 얘기했는데 엘비스 그렇죠. 프레슬리도 진짜 고유명사 같은
1: 맞습니다.
0: 사람이신 거잖아요.
1: 마이클 잭슨 이전에 거의 아이콘이었고 슈퍼스타. 지금도 뭐 여전히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모두 슈퍼스타의 아. 자리에 그대로 딱 위에 있고 그다음에 네. 아이콘이라고 해도 정말 그냥 손색이 없는 그 상징 그 자체였고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를 오늘 소환한 이유는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화죠.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가 오는 7월 1일에 개봉을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영화의 원제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앞글자를 이렇게 좀 따서 서사시를 뜻하는 에픽으로 이렇게
0: 아,
1: 제목을 지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엘비스 프레슬리인 콘서트. 그래서 이걸 따니까 에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설적인 라스베가스 공연 실황을 좀 재구성한 건데요. 이게 미공개 아카이브 영상으로 엘비스의 음성을 생생하게 되살린 콘서트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영화 뭐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각 데뷔한 순간부터 뭐 사회에서 활동했던 그가 받았던 시선 그리고 군대를 또 갔다 왔잖아요. 슈퍼스타일 때.
0: 네.
1: 그래서 군대 징집 당시의 일화 그리고 할리우드 활동 뭐 라스베가스 공연 현장까지 다 이렇게 망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히트곡이 또 많잖아요.
0: 네.
1: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뭐 데츠 올 라이트, 버닝 러브 같은 대표곡을 포함해서 뭐 70곡에 달하는 공연 영상 그리고 각종 인터뷰 연습실 영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0: 그 앞서 이제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이제 다른 배우가 이제 출연을 해서
1: 맞아요.
0: 연기를 한 건데 이건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지금까지 영상들을 중심으로
1: 맞습니다.
0: 나오는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연출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 물랑루즈, 로미오와 줄리엣 등으로 이게 사랑을 받았던 바즈 루어만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22년에 엘비스의 전기 영화 엘비스림이 연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엘비스 그 연출하는 과정에서 약 59시간 분량의 미공개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픽 연출의 시초가 돼서
0: 네.
1: 그걸 삼아서 다시 영화를 더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영화도 기대가 되는데
1: 네.
0: 이번에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잇따라 이제 하차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엘비스 프레슬리 전성기보다 더 많은 관객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데
1: 네.
0: 엘비스 프레슬리 어떤 음악가인가요?
1: 네, 저는 대중음악사 최초 아이돌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0: 최초
1: 싶어요.
0: 최초 아이돌.
1: 네. 실제로 이 영화를 연출한 바즈 루어만 감독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콘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0: 네.
1: 또 아이콘이 되려면 10대 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죠.
0: 네.
1: 그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리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화적 힘이다. 그는 모든 것에 리듬을 도입했고
0: 네.
1: 음악, 언어, 옷 등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사회 혁명이었다.
0: 새로운 사회 혁명이었다까지 네. 표현했어요.
1: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그만큼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월드스타이고 그 전까지도 미국의 스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0: 네.
1: 인기를 얻은 좀 아이콘적인 존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초의 슈퍼스타이고 또 백인인데
0: 네.
1: 흑인 음악인 락큰롤을 주류 음악으로 끌어올린 네, 팝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대중음악사 최초의 아이돌, 로큰롤의 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트럭 운전사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수가 됐나요?
1: 이게 그냥 말하자면 계속해서 지망생이었던 거예요. 가수 지망생.
0: 네.
1: 그래서 계속 가수의 꿈을 갖고 다른 일을 했던 건데 가수 선발 경연 대회나 뭐 기성 그룹의 새 멤버 오디션 같은 게 있으면
0: 네.
1: 거기에 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합격하지는 네.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뭐 트럭 운전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버리질 않았던 건데
0: 네.
1: 썬 레코드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비를 들여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비로 녹음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노래 두 곡을 녹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직접 돈을 들여서 한번 노래를 녹음해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0: 네.
1: 또 썬 레코드에서 아,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렇게 멋지니까 한번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봐줘라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썬 레코드를 찾아가서 그리고 녹음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바람처럼 썬 레코드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스타성을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계속해서 이제 싱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0: 어쨌든 자비로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중요한 선택이었던
1: 맞습니다.
0: 거네요.
1: 네, 네. 그리고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요. 네. 그래서 썬 레코드에서 처음에 이렇게 노래 녹음을 했는데 메이저 레코드사에서 알아봤어요. RCA 레코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레이블이 있거든요.
0: 네. 근데
1: 여기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3만 5천 달러를 썬 레코드에 지불하고
0: 오.
1: 새로운 계약을 이제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0: 네.
1: 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에 RCA 레코드에서 첫 싱글인 하트브레이크 호텔을 발표하고 이 노래가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0: 아니 그럼 RCA는 딱 알아봤던 거네요.
1: 알아봤던 거죠.
0: 네,
1: 그리고
0: 거액을 지불하고.
1: 썬 레코드에서 이렇게 싱글을 계속 발표하면서

0: 이제 반응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쟤는 스타의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모르긴 몰라도 많은 레코드사에서 좀 탐을 내지 않았을까. 근데 RCA에서 먼저 딱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빌보드 1위 차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첫 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트브레이크 호텔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세상에 알린 노래예요. 이게 빌보드 탑100 차트에서 7주 동안 1위를 했고 캐시박스 팝 싱글 차트에서는 6주 그리고 컨트리 앤 웨스턴 차트에서는 17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1956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싱글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하고
1: 대단하네요.
0: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발표 당시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좀 반응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빌보드 매거진은 프레슬리 특유의 강력한 스타일과 훌륭한 비트가 어우러진 강렬한 블루스 곡이다.
1: 네.
0: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영국의 NME라고 있거든요.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
1: 네.
0: 여기에서는 만약 당신이 훌륭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끝까지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 네.
0: 약간 영국이 원래 미국의 스타를 좀 얕보는 그런 유구한 전통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네.
0: 우리가 팝의 본고장이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NME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를 나중에는 좀 부끄러워했겠죠. 네, 뭔가 자신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고.
1: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브레이크 호텔 듣고 올게요.

0: get so lonely, baby, well, they're so lonely, well, they're so lonely, they could die.
1: Ne,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Heartbreak Hotel 듣고 왔습니다. 오, 그 문자 왔는데 5122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학삼 평론가님, 라라 그립네요. 그리고 네. 상노스님은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들으시고 희망을 품은 자 꿈은 이뤄진다.
2: 그러니까요. 이렇게.
1: 네, 그러니까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이었을 거란 이런 생각도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역이 굉장히 넓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음색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락큰 뭐 거친 락큰으로 음악도 굉장히 좀 잘 소화를 하는 보컬리스트였습니다.
1: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도 잘 생겼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영화 배우이기도 했다고요.
2: 네, 데뷔하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당연히 영화계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데뷔한 지 몇 개월 후인 1950년 11월에 러브 미 텐더 이게 노래 제목이 영화를
1: 그러니까요.
2: 만든 건데
1: 네.
2: 그게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 거의 한 2-3년간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1: 그냥 찍었네요. 막
2: 네,
1: 찍었네요.
2: 맞습니다.
1: 네.
2: 요즘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어느 나라나 전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거 보면 예전에 막 잭스키스가 영화 출연하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거의 매해 두세 편씩 막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는 좀 평가는 좋진 않았고요.
1: 네.
2: 근데 또 팬들이 계속 보니까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팬들이 계속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가수와 배우로 인기 절정을 달리던 때 군복무를 했다고요?
2: 네. 1958년 3월 24일에 미 육군에 징집돼서 24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1: 네.
2: 그 서독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독일 서독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복무 당시에 여성 팬들이 정말 많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기 위해서
1: 네.
2: 서독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1: 네.
2: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한 동료 병사들이 막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명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겸손하고
1: 네.
2: 평범하게 지냈다.
1: 아.
2: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지에 텔레비전 세트도 막 이렇게 구입해서 갖다 놓고.
1: 오, 좋네요.
2: 네, 부대원 모두를 위해서 뭐 여분의 전투복을 구입해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막 BTS 군복무 갔다 오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2: 동료들이 막
1: 네.
2: 좋은 형이었다, 뭐 맨날 뭐 사줬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장 먼저 그런 일을 좀 실행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의 BTS 팬들이 그 BTS 멤버들 군대 있을 때 그 BTS 멤버들 자주 찾는 식당 오고 뭐
2: 맞아요.
1: 이러더라고요.
2: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런 거 딱 엘비스 프레슬리 이 당시에 서독까지 네. 가서 팬들이 이제 갔다.
2: 네.
1: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2: 두 번째 노래는 마이 보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1: 네.
2: 이 노래가 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좋아하는 노래여서 좀 갖고 와봤고 이게 원래 원곡이 있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 그윽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매력이 잘 담겨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1: 네.
2: 피터 하치라고 옛날에 좀 한물 이게 좀 예전 선수인데
1: 네.
2: 그 선수의 테마곡이었거든요.
1: 아.
2: 보통 이렇게 뭐 격투기 선수들이 나올 때 자기
1: 네,
2: 테마곡
1: 그쵸.
2: 같은 거 하는데
1: 네.
2: 이렇게 극한 노래가 테마 격투기와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1: 네.
2: 좋아했었습니다.
1: 얼마나 극하길래 지금 극하다는 네.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지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이 보이 듣고 올게요.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이보이 듣고 왔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관련해서 이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차화음악님 곧 영화가 나온다니 기대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 또 그 포레스트 검프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포레스트 검프 집에서 새 사는 설정이 재밌었죠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0702번 쓰시는 분은 베트남 참전도 하지 않았나요? 하고 의견 주셨는데 네. 이거는
1: 네, 아마 무슨 남진 씨랑 착각을 한 것 같은데
0: 남진 씨 네. 네.
1: 남진 씨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워낙 좀 아이콘적인 존재니까 따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 동작이나 춤동작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남진 씨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부과할 때 그런 춤풍작 따로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남진 씨도 최고 전성기 때 군대 갔거든요.
0: 그 좀 비슷한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0: 네.
1: 제가 이렇게 계속 아까 뭐 격투기 얘기했는데 이번에 프로레슬링 얘기를 하면
0: 네.
1: 그게 홍키통키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레슬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옷이나 이런 것들을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 그대로 따라해서
0: 아,
1: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0: 아 레슬링 올라갈 때?
1: 네. 네. 그래서 옷도 비싸 입고 늘 통기타를 들고서.
0: 아 경기 임할 네. 때요?
1: 네. 무대로 해서 그걸로 꼭 반칙을 하는 레슬러였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그러니까
0: 네.
1: 그 정도로 아이콘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네 많은 전 세계에 아마 한국에서 남진 씨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도 아마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을 겁니다.
0: 근데 저도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뭐 동시대 사람은 네.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억을 할 정도로
1: 네.
0: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1: 그렇죠.
0: 옷이면 패션이면 패션,
1: 있고.
0: 머리면 머리,
1: 네.
0: 이 음색이면 음색, 음악 스타일이면 음악 스타일. 그 사람만의 딱 그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팝의 황제가 사실 뭐 마이클 잭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당연히 엘비스 프레슬리가 팝의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었고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딱 엘비스 프레슬리 이름 하면 떠오른 그냥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가
0: 네.
1: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좀 거칠게 소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목소리 굉장히 음역대 넓게 갖고 가는 그런 목소리도 정말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근데 이렇게 스타성, 뭐 음악성 다 갖춘 엘비스 프레슬리가 갑자기 별세를 했다고 하는데
1: 네.
0: 사망 원인은 뭐예요?
1: 1977년 8월 16일에 자택 화장실에서 이게 쓰러진 채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0: 아,
1: 옮겨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42살. 젊은 나이로
0: 아이고.
1: 정말 심장마비로 요절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또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막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본인의 생활 습관 그리고 가족력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은데요.
0: 네.
1: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요절한 걸로 알고 있고
0: 아.
1: 예, 아버지도 그렇게 오래 사신 한 60세 정도까지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가족들이 다 오래 장수하지는 못하는 집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폭식이었다고 해요.
0: 아, 폭식이요?
1: 네. 근데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0: 네.
1: 돈을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입맛은 또 변하지 않아서 햄버거, 콜라, 뭐 감자칩
0: 아.
1: 이런 좀 서민적인 정크푸드를 부자가 된 뒤에도
0: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네. 계속 먹었네요.
1: 고덕골
0: 폭식을 했으면
1: 네. 가장 선호한 음식이 그 구운 식빵에 땅콩버터와 땅콩버터를 듬뿍 바르고 거기에 막 바나나 잘라놓고 튀긴 베이컨 끼워넣어서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었는데
0: 네.
1: 그걸 엘비스 샌드위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간 대표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음식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0: 아.
1: 그런데 그것들을 워낙 폭식하니까
0: 네.
1: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 막 100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막 살이 많이 쪄가지고.
0: 아니 근데 되게 아이코닉한 존재였다고
1: 네,
0: 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조금 아. 이제 뭔가 고개에서 벗어났던 거죠.
0: 아, 그게 네. 아까 그 군대를 갔다 온 이후인
1: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거예요. 네. 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칼로리 폭탄
1: 살포급
0: 음식들을 네. 선호를 했는데, 근데 이 갑작스런 죽음 때문인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나왔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도 이런 음모론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이런 스타 음모론의 원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약간 뭔가 좀 웃기기도 한데
0: 네.
1: 도넛을 너무 좋아해서 살이 너무 쪄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감추려고 그 존재를 감추려고 레코드사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0: 분은 아 이거 음모론이군요.
1: 네, 음모론이고요.
0: 네.
1: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스스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조작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조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0: 네.

0: 그리고 FBI의 그 비밀요원 연계설도 있고 막 정말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이렇게 관을 드러내 너무 가벼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1984년에 무하마드 알리랑 굉장히 좀 친했거든요.
1: 근데 네.
0: 이게 사후에 무하마드 알리가 1984년에 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뒤에 엘비스 프레스리가 찍혀 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1: 네네.
0: 뭐 찾아봤더니 다른 인물인 걸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음모론이 돌면서 끝까지 살아있다. 라는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한 획을 그은 가수들은 항상 이제 죽음 뒤에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게 그만큼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0: 맞습니다.
1: 그런 팬들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준비했는데요.
1: 네.
0: 이게 대중적으로 정말 좀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노래고 또 1990년대에는 UB40가 이 노래를 커버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또 한 번 각인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끝곡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은 CBS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찾아올게요.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0: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현서영 씨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1: 크리스찬은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짐을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네, 이분은 암이 두 번이나 재발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3: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서연 자매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또 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네. 담백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올린 것처럼 그 암의 발병 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6: 제가 2015년에 예. 제가 원래 이제 변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질이 와가지고 그걸 네. 수술을 하려고 네. 병원에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 전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주먹만한 뭐 혈관 덩어리 같은 게 있다. 네네. 그게 지름이 한 7.6cm 정도 됐었으니까 예. 이게 보통 뭐 혈관일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그래도 크기가 크니까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아예 대학병원을 가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도 이거는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예. 암이라고 딱 진단을 받았어요. 담도암이라고 예. 간에 있는 이제 쓸개랑 이어진 통로에 있는 암인데 예.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딱 2015년에 들었죠.
1: 들었을 때 네. 기분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6: 근데 사실 전혀 저는 암자도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1: 젊은 나이니까 네.
6: 그래서 아빠가 이제 부모님 걱정하실 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선 오히려 MRI 찍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비싸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암이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진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날 이제 엄마랑 같이 뷔페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1: 네네.
6: 근데

그거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고 네네.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실감을 아예 못했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이렇게 멘붕이 엄마는 온 거죠. 근데 네. 간호사 선생님이 딱 엄마 손 잡아주면서 다 나으려고 발견한 거예요.

0: 근데 아빠한테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엄마한테 네. 소식을 듣고.
1: 네. 뭐라고요?
0: 아빠가 별발도 원하고 아빠도 뭐 이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빠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1: 그렇죠.
0: 아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딱 말하는데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가 아닌데 그 말에 되게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아빠랑 전화 끊고 버스에서 엄청 오열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2: 그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3: 네.
2: 본인이 더 안 괜찮거든요.
0: 그렇죠.
2: 그 소식을 들었을 부모님의 네. 마음이 당사자보다 아마 네. 더 컸을 것 같은
0: 맞아요.
2: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담도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치료나 수술 과정은 어땠을까요?
0: 처음에는 이게 간을 40%를 절제를 했었거든요.
2: 네.
0: 이제 복부에서 배꼽이랑 이렇게 니은자 거꾸리 니은자로 해가지고
2: 예.
0: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한 30번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랬는데
2: 예.
0: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치료가 누적될수록
2: 예.
0: 이게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번 주사 맞고 오면은 막 2박 3일 잠만 자고 그 구토도 한번 하면 10번씩 하고
2: 아유.
0: 나중에는 바늘만 꽂아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토하고 이럴 정도로 진짜 힘들었었어요.
2: 아유, 그 간다기가 엄청 힘들었을 텐데. 네.
0: 많이 힘들었어요. 그 예. 시기에는. 그래서 뭐 혼자 막 울 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2: 예.
0: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고 집에 저 혼자 강아지도 없어서 혼자 있었거든요.
2: 예.
0: 근데 혼자 있으니까는 계속 불 끄고 그냥 방에만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외롭고
2: 그렇죠.
0: 근데 아마 그때 우울증 검사를 했었으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죠. 많이 울고 있을 때 아빠 전화 오면 또 이제 운 게 티가 나잖아요. 아빠한테
2: 예.
0: 나 아닌 척해도 아빠는 이제 다 알고 해서 아빠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하나도 안 괜찮은데 우,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가 약간 좀 눈물 스위치 같은
2: 그래서
0: 아빠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더 눈물 나고
4: 맞아.
0: 진짜 엄청 암울의 시간을 보냈어요.
2: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 네. 그런 정서적인 네. 그 외로움
0: 맞아요. 그게 더 컸었죠.
2: 우울감이 더 컸겠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0: 네.
2: 이런 것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을까.
0: 맞아요. 그때는 사실 막 그때도 그렇게 증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2: 예.
0: 몸이 힘든다기보다는 우선은 네. 항암 치료가 힘들었고
2: 그렇죠.
0: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막 그때 이미 26살 이럴 때인데
2: 네.
0: 엄마한테 회사 가지 말라고
2: 아 그래 혼자 있기 싫어서
0: 네 아. 혼자 있기 싫어서 아, 엄마 아빠한테 회사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2: 아. 그럴 때 좀 사람이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0: 네.
2: 어딘가에 기대고 싶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럴 때 이제 뭐 교회를 떠올리거나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0: 네, 저는 그 제가 원래 고등부 때랑
2: 예.
0: 청년부 한 20대 초반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 찬양팀도 하고
2: 어.
0: 교사 사역도 하고 이랬었는데
2: 어.
0: 이사를 멀리 가면서
2: 네.
0: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어. 떠났어요, 아예. 근데 이게 한 달이 두 달 되고 1년, 2년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힘들면 찾을 만도 한데
2: 예.
0: 그때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2: 예.
0: 이거를 뭐 누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기대하지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2: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네. 그리고 뭐 교사까지 했을 정도면 네. 하나님을 떠올릴 만도 한데
0: 네. 근데
2: 아예 생각이 안 나요?
0: 엄청 교만했죠.
2: 어.
0: 하나님은 내가 왜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그리고 약간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2: 왜 교회의 자존심이 왜 생각이요?
0: 힘들 때만 찾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2: 아.
0: 항상 찾는 사람
2: 힘들 때라도 찾아야죠.
0: 네 그래서 그때는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은 아닌 거야.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4: 그죠,
0: 안 좋잖아요. 아, 그런
2: 네.
0: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안 찾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죠.
2: 그럼 어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병이 악화됐나요?
0: 제 병원에서도 이제 CT를 찍었더니
2: 네.
0: 암이 이제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암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2: 네.
0: 이게 송이송이 포도알처럼 아예 큰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임상약도 없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광도 암이 눌러가지고 소변도 내 마음대로 보기 힘들어지고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2: 결국 사실상 사망 선고를 네. 한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먼 미래가 아닌 곧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2: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0: 그때는 기분이? 이제 오열.

0: 때는 원래는 계속 그 교수님 회진 그 그 방 안에서 진료실 안에서는 잘 안 울었는데 그때는 막 울어 엄청 울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또 통증이 있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실감이 된 거죠. 제가 2019년, 2020년에 한번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모든 암을 제거했었는데 네. 작년에 6월, 5월 달쯤에 예. 재발을 한 거예요. 그게
2: 또 네.
0: 두 번째 예. 재발이었죠.
2: 예예. 예.
0: 그래서
2: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0: 진짜 끝이 없구나 했는데 예. 그때는 사실 처음 재발했을 때 막 힘들진 않았고 아. 아유 하나님 또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예. 덜 힘들었게 그냥 당연히 가는 것처럼 병원에 다녔었다. 예. 근데 그때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병실이 답답할 때가 있어서 제가 휴게실에 자주 나와 있거든요.
2: 네네.
0: 근데 그 휴게실에 이렇게 그날도 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이러는데 병원에 있으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아 저는 여기가 저기 아파서 이렇게 왔다 이랬는데 예. 자기 딸도 암으로 지금 네. 치료 중인데 입원하고 있다. 네. 근데 딸이랑 이렇게 해서 싸워갖고 자기가 지금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제 또래였었어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2: 예.
0: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의 입장이었으니까 네네. 그 친구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마한테 엄청 짜증을 냈었거든요. 아프다는 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꼭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후로는 엄마한테 짜증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예 안 내진 않았겠지만 네네. 되게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었거든요.
2: 네네.
0: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딸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랑 싸우고 나갔는데 갑자기 웬 언니를 데리고 와서
2: 그렇죠, 그렇죠.
0: 얘기를 하니까 엄청 황당할 거 아니에요.
3: 네.
0: 근데 그래서 제가요? 제가요? 막 이런 마음.
3: 부담스럽지.
0: 어머니가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제가 하면 훈계밖에 더 되는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딸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괜찮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2: 네네.
0: 근데 갔어요.
2: 네 잘했어요.
0: 가서
2: 보자마자 뉴신데.
0: 네 그랬죠. 그 친구는 뭐야 저 언니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가서 아 저는 제가 어디가 아파서 여기 병원에 왔고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셔가지고
4: 순수하고 정직하게 네,
0: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눈치를 했죠. 아, 엄마가 저 언니한테 가서 내 욕을
2: 꼰질렀구나.
0: 했구나.
2: 네. 나랑 싸운 거 꼰질렀다 네, 이거죠.
0: 근데 네. 어쨌든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잘 만져주셔가지고 되게 네.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이제 필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시편이 51편부터 이제 100편까지가 있는 두 번째 권을 할 차례였었어요.
2: 네, 네.
0: 근데 그 새 거를 가지고 휴게실 갔던 건데 네.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걸 줬어요. 이제. 여기서 심심할 테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서 주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와서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발을 한 상태였고 네. 그 친구는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2: 네.
0: 근데 가서 이제 항암 치료 전에 둘 다 입맛 없고 이러니까 예. 배달 시켜 먹고 막 가족들이랑 다 그 가족들이랑 같이 친해져가지고 막 우리만의 파티였죠 막 네.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2: 병원에 친구가 생겼네요. 네.
0: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 뭐 교회 가는 것처럼 설레는 일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네네. 저한테.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작년 9월에 이제 먼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 당시에 항암치료 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2: 예, 예.
0: 그래서 1인실에 갇혀 있었는데 예.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부고 소식인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인스타는 아니었고 같이 아는 다른 사람의 인스타였는데
2: 그때까지 사망 소식을 몰랐어요?
0: 네 몰랐어요. 부모님이 일부러 저한테
2: 서로 격리돼 있느라고?
0: 네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슬퍼할까 봐.
2: 슬퍼할까 봐.
0: 그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아는 그 친구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격리고 뭐고 그냥 1인실 뛰쳐나가가지고 그 병실에 갔어요. 그 친구 있는 병실을 아니까.

0: 근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서 언니한테 선생님 어디 갔어요? 우리 친구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막 이렇게 잠깐 머뭇하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에 마침 자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이제 그 친구가 사진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
1: 동정 사진이. 네.
0: 어 눈물 날 것 같아.
1: 그러니까.
0: 그 친구가 그 사진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1: 그래요, 그래요.
0: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1: 너무 어린 친구였을 텐데. 네. 예. 꽃다운 나이에.
0: 그러니까 너무 그 친구가.
1: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좀 전했어요?
0: 그 친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여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한테 또 많이 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배울 수 있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그쵸, 그 친구를 이제 이 땅에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3일 내내 그 자리를 이제 저는 병실에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있고 바른 때도 같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알잖아요. 저는 천국에 간 거를. 근데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냥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 친구 사진을 보는데 어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 친구랑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겠지 어 그럼 난 천국에 이미 내 편이 하나 더 생긴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저만 교회를 다니고 다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구원이 제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항상 되게 약간 상황 보고 눈치 보면서 슬쩍 말 꺼내보고 아니야 이러면 말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거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사실 이제 누구나 천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그때 또 항암치료 하던 중이었으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고 저한테도 그래서 그 친구가 간 거 본 것처럼 나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꼭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울면서 엄마 또 한 번 죽을 수 있는 고비를 넘기게 하신 거니까 그런 엄청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루를 달아서라도 나를 살려두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이거는 나를 정말 정말 크게 쓰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장루에 이제 그때 중환자실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장루의 장점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1: 장루의 장점이 뭘까요?
0: 첫 번째, 나는 원래 설사를 이제 항암치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급하게 화장실을 막 가는 일이 없어도 되겠다. 왜 남들은 막 화장실이 급하게 신호가 오면은 막 엄청 그게 힘들잖아요. 그걸 참는 게. 그렇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게 그런 일 없겠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이니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찾기 시작했죠. 누워서 그래 뭐 장루를 달았지만 그게 뭐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장루 단 나도 나고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근데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버텼죠.
1: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뭐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0: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는데 한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장루가 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장루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서 잘못 붙이면 틈으로 이렇게 물이 새거든요. 장액 같은 게. 근데 그때는 막 뭘 많이 먹을 때가 아니어서 음식물이 아니라 거의 장액 위주로 물 같은 게 나왔는데 막 몇 걸음 걸으면 새어 있고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몇 번 갈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이 생 게 아니라 안에 이제 수술을 해놨잖아요. 장을 잘라놓고 붙여놨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 안 틈으로 장액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강 내에 장액이 고여 있다가 이제 개복을 했으니까 개복을 여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이렇게 한 30cm 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 틈으로 공간이 있어. 그 틈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더니 이거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한 지 한 열흘 만에 다시 이제 급 응급 수술을 들어갔죠. 네. 근데 그것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데 한 대여 시간이 되도록 안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참 뒤에 나와서 개복했던 걸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세척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이 상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 장로를 해서 나왔는데 예.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죠. 근데 한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막 쓰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아니겠지, 진물이겠지 이랬는데 이게 너무 양상이 지난번이랑 똑같아서 보더니 이거는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 수술실의 그 분위기랑 차가운 그 되게 수술이 추우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그 아픔을 다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 세 번째 수술이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나 이제 못한다고. 나 진짜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걸 또 하냐고. 이거 근데 또 더 중요했던 거는 세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또 그렇게 누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도 쉽게 너무 회복이 안 되는 상태니까는 또 수술실을 가지는 못하고 같이 이제 그럼 조금만 지켜보자 이러고서는 그냥 그 한 땀 두 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장액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나오기를 그래서 거즈를 대놓고 거의 한 30분 하나씩 계속 교체를 했죠. 엄마가 옆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1: 그렇죠.
0: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내가 아는데 나 죽어가는 것도 살리셨는데 왜 이거 안 고쳐주시냐.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어요. 울면서. 엄마한테도 막 소리 내면서 울고 따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또 지켜보자 하고서 이제 CT를 찍으면은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눈에는. 근데 한 그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좀 고쳐줘라 왜 가만히 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물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장이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내가 먹으면 움직이니까 회복이 안 돼서 아예 물도 못 먹은 상태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는데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리고성이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가 일곱째 날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거 안 믿으실 수 있는데 네. 거짓말처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양이 서서히 줄어든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갈던 게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막혀있나 뭐가? 안에서 새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걸 잘못했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딱 친구가 근데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수술하기 전에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했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네네. 바로 홍해가 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록 갈라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모세는 홍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바다는 잠잠했어. 너무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는 갈라지지 않은 홍해 같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제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여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따질 때도 이미 하나님은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고 예. 저한테는 회복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다 알고 계셨구나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믿음이 딱 확신이 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울고 불고 따졌던 것도 죄송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계속 일하고 계신

0: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몸 밖으로 장로를 달고 있는 상태죠?
0: 네, 여기 이렇게.
1: 지금 어때요?
0: 근데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거랑 달리 예.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삶이더라고요. 원래는 처음 장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거 같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1: 네. 그럼요. 진짜 역시 사는 거 사는 네. 거예요. 네.
0: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옷 입는 게 이제 장로가 여기 있다 보니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게 내 삶을 망치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 장로를 달았을 때 궁금했던 거는 장로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장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고 장로를 달아도 어떻게 사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장로 바꾸는 법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뭐 사실 가지고 있는 팁은 없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장로가 있어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 삶이 여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1: 그래요.
0: 아직 뭐 많이 거창한 건 아니고
1: 그래도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0: 그게 이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네. 왜 우리가 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네네. 나는 늘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담당 예. 목사님이 이번에 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주제로 내가 사람들한테 내 행실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름이 빛서영이에요. 제 이름
1: 빛서영.
0: 따가지고
1: 예.
0: 빛서영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예. 아,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애기예요. 너무 애기. 하다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팁도 같이 공유하고 도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장로인 사람도 뭐 수영장도 갈 수 있고 장로인 사람도 운동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고 옷은 이렇게 입으면 되고 이런 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나중 목적인데 지금은 우선은 아직은 제가 그 소변줄도 달고 있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네.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예.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1: 많을 거예요. 오늘 연일 자매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기도
2: 나이가
1: 하고
2: 동갑이요?
1: 아,
2: 네.
1: 아 비슷해요.
2: 90년생
0: 네 맞았죠.
1: 아 비슷해요. 같네요. 네네. 그럼 얘기가 더 좀 와닿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2: 정말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아까 천국 소망이 있다면 해피엔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정말 많이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완치에 대한 기도를 안 했던 게 믿는 구석이 없는 지금이 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기도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없는 것처럼 늘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빛이 되는 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아,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너무 예쁘신 거예요.
0: 감사합니다.
2: 아 그렇게 너무 수술도 많이 하시고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하루하루 이렇게 진짜 처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2: 진짜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래요. 우리 범규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면서 제일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아 이리 살아 뭐하노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사는데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가 사는 건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를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도 정말 많이 느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사는 곳을 천국처럼 지금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진짜 그 이 아픔이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진짜 빛이 되는 네. 서영 씨가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어떤 이제 아픈 환자를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을 맞아요. 보고 그냥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묻는 너를 전도하고 너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우리 소영 자매가 겪고 있는 질병도 그 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통해서 어머님이 하나님께 오셨고 저는 아직도 지금 끊임없이 질병을 싸우고 있는 우리 소영 자매도 어찌 보면 소영 자매의 아버님을 부르고 있고 오빠를 부르고 있는데 오빠와 아빠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도 나오셨고 네. 또 많은 곳에서 채널도 오셨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실 기적들 또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자매님의 아버님과 오빠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치되는 그날은 아버님까지 다 오빠까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아까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매로 살고 싶다고 네. 전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자매로 많은 곳을 증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0: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해군포항교회 군종목사 이재광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일 오후였습니다. 업무가 있어서 이 차를 타고 집을 나왔어요. 쭉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신호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차를 세우기도 애매하고 또 그냥 가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정말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뒤를 보는데 이 왼쪽 차선에 경찰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과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신호를 위반했을까? 그걸 저 차 안에서 봤을까? 요새 이 신호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정차에 있다가 다시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데 경찰차가 제가 있던 차선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옆 차로로 옮겨온 정도가 아니라 다소 급격하다 할 만큼 빠르게 넘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따라오는 건가? 걸린 건가? 길을 조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따라옵니다.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다. 이건 아무래도 걸린 것이 분명하다. 설명을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찰나에 정말 다행히도 그 차는 다시 길을 바꾸어서 본래 차가 가야 할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경찰차가 함께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 해도 운전을 매우 나이스하게 할 겁니다. 끼어들기가 취미인 사람도 또 과속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신호 위반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어도 눈 닿는 그곳에 경찰차가 있으면 그들은 지켜야 될 교통 법규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지키지요.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본문은 여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시겠지요.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때가 참에 따라 거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회개하는 이들의 삶이 그려지는데 바로 그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휴가 그리고 저녁날을 기다리겠지요.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퇴근과 주말과 휴가를 기다리고요. 아내들은 남편의 출근을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말씀이 쓰였던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하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물러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구부러진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희미해진 사랑이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보여지기를 모두가 꿈꾸고 바랬을 겁니다. 종종 그런 기미도 보였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오는 것인가 하는 희망도 가지게 돼요. 하지만 권력의 주인이 바뀔 뿐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제나 이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여전히 곤고한 거지요. 그렇게 몇 번의 사이클이 돌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삶과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원스럽게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끝없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부대에 와 있을까? 다 남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내 선임과 내 후임은 저 모양인 것일까? 남들에게는 없는 고민이 아니, 어쩌면 고민거리도 될수 없는 일들이 왜 나의 삶에 있어서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묻지만 그분은 항상 그러시듯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해봐도 또 어찌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에 서는 시간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딱 그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사람들은 그때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날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어떠한 종류의 기대도 작은 소망도 그들의 삶에서 지운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존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우리와 관계없는 분으로 떠올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지웠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오늘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결론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이 놓여 있던 그 시간과 배경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삶은 비참했고요. 또 삶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의심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맞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혹 하나님은 영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짐들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이지요. 저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한번더 바꾸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고요. 전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확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 이 땅이 옆에 있는 후임과 선임과 나의 동료와 그 누가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보신다고요. 또두 번째로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꾸준함을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벅찬 날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날도 우리를 찾아오고요. 때로는 주저앉고 또 눕고 싶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꺾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때가 찾아오면 종종 아래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9장 7절인데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만군의 주님의 열심.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들에게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고 나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은 그렇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닐까요?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 때가 찰 것이다. 그러니 바싹 붙어서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삶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인생의 아픔과 힘듦으로 남은 그 문제를 향하여서 마음에 떠올리면 고통스러운 그 관계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언젠가 때가 차오르면 반드시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요. 다시 15절 한번 가운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말씀이 써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결코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경찰차가 서 있는 자리 혹은 경찰이 지키는 자리 그 차와 함께 주행하고 있는 도로였다면 거기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구라 해도 교통 질서를 어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야 할 길이 급해도 끼어들기를 하고 싶어도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업무를 보고 싶어도 경찰이 거기에 서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안 할까요? 그 차를 보니까 내가 몰랐던 법규가 막 기적처럼 떠올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경찰이 서 있으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의 교통 법규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를 봐야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급함과 나의 편리함이 앞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욕심과 급함과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교통 질서를

유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겁니다. 경찰이 서 있으면 도로 위에 교통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기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의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말로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뉘우침이라는 말로 회개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지요. 회개라고 하는 말, 뉘우침이라고 하는 말, 특히 사전은 이 말 뉘우침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가 뉘우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생각이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용서받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뉘우침은 회개의 결과일 수 있지만 뉘우침이 곧 회개인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한번 다시 경찰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론가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속도가 신호가 바뀌지 않았고 속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따라서 신호, 속도, 차선 다 무시하고 길을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회개란 딱 그런 겁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통 법규와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회개란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회개이고 그 마음을 살아내가는 것, 그렇게 돌아서는 것, 삶의 길을 새롭게 해서 고쳐 쓰는 것, 말씀은 그것을 회개라고 불러줍니다. 회개는 주일에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더 특별히 대표기도 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내가 지은 죄를 마음의 짐으로 품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떨어지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서 있는가? 내 삶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서 걷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닮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본문 1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지금껏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만큼은 말하지 않은 채 전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찰에게 그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인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경찰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떨까요? 경찰이 무엇이라 말을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다면 경찰차가 뒤에 아무리 많이 따라붙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힘이 있다면, 그의 말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따르겠지요. 복음을 믿음이란 이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세워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며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복음을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함께 이걸 청취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는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와 나의 하루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의 말씀은 짧지만 마가복음을 쭉 헤아려보고 있으면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또 내일도 충천충일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옵소서. 때로 비록 신뢰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길 뒤에서 결국 또 마침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함이, 주께 나아오미, 주께 엎드림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때에 온 땅의 주인이요 만군의 왕으로 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과 이어서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4페이지와 102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과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어서 49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 시리즈 23번째이자 믿음의 그릇 네 번째 메시지 사명의 그릇을 계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제가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 청년부 대청부 그리고 우리 모든 다락방들 또 포에버리기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요즘 은혜가 많다 적다 어떻게 아세요? 참 다락방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 잘 주님 원하신 그릇으로 잘 용량을 갖추어가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사명, 미션에 관한, 네.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사명. 저는 오늘 이 사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한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저는 청소년 시기가 늘 잿빛 어둠이었어요. 우리 부친은 장로교 12신조를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하시고, 저는 그 율법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이래서 어떨 때는 참 떼굴떼굴 굴르고,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늘 45장 22절 여러분들이 읽었더니 이 말씀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말하고요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저의 삶의 전환의 계기입니다.

수 있는 사명의 찬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졌던 주제가 뭐였냐면, 저의 라이프 슬로건이 뭐였냐면,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 제가 23년간을 외쳐왔는데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애는 우리의 목숨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명은 유통기한이 없다. No expire date. 유통기한이 없다. 그래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 말씀은 저에게 태산 같은 무게가 담겨진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사명생, 사명사, 사명사, 사명생, 사명으로 죽고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살고 죽는다, 자연스럽게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이것이 저에게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웠고, 그리고 이 사명이 계속 확장되기 위하여 사명의 그릇은 계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가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을 통한 사명 계승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제가 사명자로 살고 사명을 계승했는데 큰 도움이 된 분이 설교의 황태자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사람에게는 직접 멘토가 있고 간접 멘토가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멘토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생존에 계시는 박희천 목사님 같은 분이 저의 직접 멘토이긴 하고 멘토이신데, 또 우리가 책을 통하여, 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저의 간접 멘토, 인다이렉트 멘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제 사무실에도 스펄전 목사님의 사진이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벽에다가, 여기 제가 들어오는 벽에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그 슬로건들이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대 후반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려울 때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라는 책을 읽는데, 아 참 제가 참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분도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굉장한 어떤 그 영적인 아픔, 그 다음에 잿빛 어두움, 그가 쓴 글에 의하면 그의 삶의 풍경이 자신의 죄성을 생각하니까 한계에 부닥쳐서 극도의 좌절을 가졌는데,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고 그의 풍경은 검은색, 황량함, 잎이 다 떨어진 메마른 가지였다. 어디를 봐도 죽은 것 같은 환경이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명한 일화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하는데 한국교회 많이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날, 아주 아주 폭설이 오는 날,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심우하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폭설이 너무 심해서 길가에 그냥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열몇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무명의 할아버지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신은 지식이 많이 없어갖고 전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짧게 말씀을 전했어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할아버지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큰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온몸을 다 막 다 쓰는 것, 발을 높이 들고 온몸을 쓰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실로 just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 바라봅시다, 보라 보라 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10분 정도 포즈, 10분 정도 가만히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스펄전

청중 가운데 있는 스폴전을 지목하면서 젊은이여 그대는 어떤 근심거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청중을 지목하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 제가 지목해 볼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폴전은 낙심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좌절해가지고 거기도 북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무명의 할아버지가 젊은이 그대여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남은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대포알처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젊은이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시느냐고 왜 악망하지 않느냐고 그 순간 그 스폴전 써놓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 스폴존의 비참하고 새까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한 보혈로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덮어지는 순간 좌절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면서 기쁨이 솟았다는 거예요. 구름은 물러가고 태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스폴존은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쓰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평생 달려갔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영적인 터닝포인트,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망하고 바라보는 데는 무슨 대학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무슨 사법고시를 패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권이나 지위나 정치적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우월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추악하고 비참하고 힘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건 뭘 못해도 바라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는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고 할아버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을 위해 무슨 큰 의식, 제의, 제사 신비적 제사의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바라보는, 단순히 바라보는 이 거룩한 단순함의 시대가 사라졌어요. 거룩한 단순함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오늘 이 그릇의 용량을 얘기할 때 적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그릇 되나 복잡하게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럴 때 시내산의 번개와 천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나 예언자들, 교회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규정들, 전통, 의식 이런 것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저 바라보라. 거룩한 단순함을 가지고 바라보라. 주는 우리에게 더 깊이 알아라, 뭐 더 헌신하라, 뭐 더 깊이,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바라보라, 악망하라. 오죽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노뱀을 들고 이 노뱀만 바라보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노뱀 바라본다고 낫겠냐? 치유받으라. 더 어떻게 해봐라. 말하지 않아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얘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실 때 모세의 시대에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사가 들려져야 하리니 바라보라. 바라볼 때 그때 그 거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 떨어지는 보혈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주님을 진실로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생 우리가 한결같이 지속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 순간 시골의 무학한 할머니도 저 시골에 공부하지 않은 할머니도

이상하게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렘을 가지고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로 이방에 빛이 되라. 아니 내 집안에 빛도 안 되고 있는데, 내 한몸 가누기도 힘든데 주님은 너로 이방에 빛이 되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거룩한 단순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단순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 본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안분지족의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 사명 본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본능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사명에 우리의 인생의 채널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안테나가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그릇이 확장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바로 45장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청년 시절부터 지난 50여 년 동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제가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주십니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 본능이 된 자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계승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스폴천을 통한 사명 계승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는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저는 아까 45장 22절에 악망하라 바라보라 그 이후에 이사야서 읽는데 갑자기 49장 오늘 이 본문에 와가지고 1절 7절 특별히 6절에 와가지고 눈이 부릅떠졌어요. 옛날 말로 눈이 화등잔만 했어요. 눈이 커졌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49장 6절 뒷부분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걸 깨닫고 저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 1세기에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세기에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 종일 걸어가 봐야 40km, 그거 한 30마일, 그게 하루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1세기에 고대 근동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메섹에 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살인 면허증 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게 되니까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이 내용이 그대로 저도 그거 받고 그대로 49장 6절 아까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49장 오늘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군을 베풀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골의 무엇한 할머니도 가난한 달동네의 젊은이도 상관이 없이 이 사명을 갖게 되면 모두가 다 희한하게도 내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라는 이 사명 앞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멘. 이 비전 앞에. 그리고 이사야 49장은 이사야 뒷부분에 뭐냐면 종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내 종의 노래 그 중에 이 내용은 이사야 49장은 놀라운 선교의 장이고 선교 사명의 장이에요. 선교의 종의 노래예요. 여기에 대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만 족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그릇 책자 오늘 7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적어놓았어요. 5절에 여기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뭐로 부르시고요? 사명자로 부르시고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해석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빛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빛의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인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빛의 사명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7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명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9장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랬을때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북쪽은 열 지파, 남쪽은 두 지파,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빛을 삼고 이 사명자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야곱의 열두 지파가 온전히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에 수많은 찢어진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즉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직물적인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한 생애를 관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자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다는 것으로 사명자로 무장이 되면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한 생애를 집중하고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76페이지에다가 등대를 갖다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등대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관통하는 거예요. 등대가 뭡니까? 비바람 폭우가 올 때에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삶의 비바람과 폭우가 왔을 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관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더 정리하면 5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가? 다시 하면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든 방해물들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스포츠를 통한 사명계승,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 세 번째 이 사명이 계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 세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선대의 사명이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대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사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대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 끝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망하는 것이에요. 선대가 사명으로 살면 다음 세대가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사명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계승할 것인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이 되어 복음의 수혜자에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사명이 계승된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에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이 사명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49장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저 말씀에 49장 6절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다가 저 말씀 앞에 어이구야, 그냥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마광한 살을 만드셔가지고 화살통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날카로운 칼이란 말은 뭐냐? 말씀의 검 살아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날카로운 칼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명검을 만들 때 물과 불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공한 살이란 말은 갈고 닦은 화살이에요. 에로 갈고 닦은 화살이에요. 이 갈고 닦은 화살을 가지고 적의 심장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거룩한 담력을 가진 그릇이 되어야 사명이 계승된다. 사람들은 다 자기 건강을 걱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나, 나는 어떻게 죽나, 병들어 죽나 사나 다 걱정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것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이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에 죽을 수도 있고 80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고 온갖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것이에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노환으로 죽지만 우리가 노환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벌벌벌 떨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가져야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사명사, 사명생,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는 것이에요. 리빙스톤, 근대 선교의 아버지 같은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하다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렸어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안 죽을 것이다. 선교사는 그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나는 사명 완수할 때까지 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명자의 담대함은 자신의 결단이나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죽음은 만왕의 왕이 친히 우리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우리를 최고의 만찬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사명자의 죽음은 오매불망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뵙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생애를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명으로 살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이 아인슈타인이랑

과학자가 그의 마지막 30년 동안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통일장, Unified Field, 이 통일장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통일장이 뭐냐 하면 이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방정식이 있다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단 하나의 원리가 결국 모든 가시적인 원리들의 중심이 되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그 Unified Field. 이 통일장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온 우주가 단순하고 대칭적이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우아한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주 우아한, graceful. 아주 우아한 원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조금 막연한 통일장이란 말이 막연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거기서 이제 force be with you 그렇죠? 이 force가 그 우주 그 세계관의 중심에 있죠. 이 제다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force 뭐 만물을 있게 하는 원리, 힘, 에너지 그 force와 연결되고 그 force와 동역함으로 우주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는 게 제다이 사명이죠.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한 우주를 그렸던 거예요. 아, 이 우주를 움직이는 통일장에 자신이 다다라서 그것을 깨닫기 원한다. 이 통일장이란 개념을 생소하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쩌면 진리라는 단어와 서로 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의 원리. 그 원리가 만물을 있게 하고 삶을 움직인다. 여러분, 진리가 존재합니까? 통일장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 진리, 그 통일장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다이가 포스를 찾듯, 아인슈타인이 통일장을 찾듯 우리는 진리를 찾아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리와 함께 걷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주어는 복수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복수 주어엔 복수 동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독특한 화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두 개가 다른 존재, 은혜와 진리, 다른 두 개를 말하는 듯 하면서 뒤에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서 그게 사실상 하나라는 반전을 이뤄내는 화법을 쓴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통일장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제 인생 영화를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포레스트 검프가 제 인생 영화라고 말할 겁니다. 이 낮은 지능을 가진 이 검프의 삶은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단순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지혜의 말에 의해 해석됩니다. 이게 단순하고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그 통일장에 대해서 설명한 표현이거든요. 검프는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기에 오히려 엄마의 지혜의 말에 기초해 삶을 비추어 보며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통일장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장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검프야, 삶은 각기 다른 모양의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다시 말해, 삶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0: 그리고 너의 삶의 각 시절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초콜릿 조각들이다. 건프는 사랑하는 제니와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그 안에서 만난 전우의, 그리고 그 전우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사업이라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생긴 작은 수익금으로 건프는 지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과 농장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 농장이 애플 컴퓨터입니다. 떠났던 제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니가 시한부 인생이라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떱니다. 그 눈물과 기쁨, 사랑과 이별,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말대로 그에게는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고3 시절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삶이 정글처럼 느껴졌고 삶의 중심에는 부조리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영화,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 영화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삶을 관통하는 지하수가 있으니 그 지하수가 바로, 그 통일장이 바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프의 그 혼란스러운 삶을 은혜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듯 영화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객 한 명으로 앉아서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그리고 건프의 혼란스러운 삶을 초콜릿 상자로 만들어간 그 힘이 있다면 저도 그 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싶습니다. 저 어리숙한 건프의 삶을 이끌었던 삶의 통일장을 저도 찾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 가장 거룩했던 기도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통일장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신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함께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1: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아멘.
0: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파괴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But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분이 일으킨 역전의 단초가 뭡니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은혜를 found, 발견합니다. 건프가 삶의 통일장을 발견하듯, 아인슈타인이 통일장을 추구하듯, 혼돈과 파괴 역사 속에 노아가 grace, 은혜를 발견합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눈앞에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grace, 은혜라는 삶의 통일장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의 삶의 통일장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다소 먼 듯한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잘못하면

0: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너하기 달렸다. 너의 삶은 네가 잘한 것의 결과이고 네가 잘못한 것의 결과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렸다.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하지만 차갑고 외롭고 무거운 우주입니다. 저는 율법의 통일장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사역자였던 저는 극단적인 헌신과 고도의 종교 활동과 수고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왜요? 율법이란 통일장과 화해를 이루는 방식은요, 동역하는 방식은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분이 값치르심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것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른 값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치른 값으로 주어진 선물을 I found grace, 그 선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여자를 만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난 것 하나님 선물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을 만나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래 보이는데 진리를 찾고 깊이 들여다보면 I found grace,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저는 점점 통일장으로서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치르신 안에서 내가 선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I found grace.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분의 눈빛을 만나는 것은요, 제 삶의 거대한 그러나 역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고도의 종교적 활동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헌신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저를 위해 치르신 고도의 값을 내가 발견하길 바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헌신을 발견하길 바라셨고, 그로 인해 주어진 선물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서고 그 위에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활동과 헌신에 바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지쳤는가, 고갈되었는가, 종교적인 굴레에 찌들었는가,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떠나면 너는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는 법을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아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워라.
0: 나는 너희에게
1: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0: 마태복음 11장은요, 은혜가 딱딱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님을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통일장이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서요. Rhythm of grace.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음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건프의 삶을 이끌던 그 보이지 않는 손,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무형의 통일장,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환갑을 맞고 계셔서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환갑이신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I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위에 설수록 은혜의 리듬이, 은혜의 음악 소리가 삶에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리듬이 덜컥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홍콩 여행을 같이 가도록 하죠.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번도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고 교회 개척한 뒤였기 때문에 어디 목회자 가정이 홍콩 여행을 갑니까? 더구나 저희 어머니 생신이 크리스마스랑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목회자에게 극성수기입니다. 고도의 종교적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리듬을 쫓아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어머니 환갑 맞아 홍콩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갑시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이었어요, 24일이. 급히 이제 공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생각보다 늦게 끝났고, 늘 그렇듯이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출발 1시간 전에 겨우 도착할까 말까 한 거예요. 카운터가 출발 1시간 전에 닫힙니다. 차 안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율법이 저에게 말했어요. 야, 목회자가 어디 다 같이 해외여행을 크리스마스에 가냐. 이게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겠냐. 너는 비행기를 놓쳐도 싸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I found grace. 나는 나의 고도의 종교적 헌신 안에서 나의 의를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의롭게 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담대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카운터가 닫히기 5분 전이니까 막 이 공항 직원이 얼굴락불가락해요. 왜냐하면 너무 성숙이니까 비행기가 풀북인데 이코노미스석이 다 차버린 거예요, 이미. 저희는 안 올 줄 알고 다 줬나 봐요. 그러더니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결국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남은 게 비즈니스석밖에 없으니 8분 비즈니스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나가다 돌맞듯이 8명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콩으로 간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하고 홍콩에 내렸는데 밤 11시 반이에요. 예약했던 호텔에 가니까 또 직원이, 공항 직원이랑 비슷하게 호텔 직원이 얼굴이 막 번민해, 이게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이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예약하신 룸이 다 채워버렸습니다. 저희가 방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또 고민하던 끝에 저희가 남은 방이 스윗룸뿐입니다. 스윗룸 4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커플당 스윗룸 하나씩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레스트 건프를 이끌던 어떤 우연들이 3박 4일 내내 곳곳에서 출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의 리듬이 삶에 돌아옵니다. 은혜의 통일장이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끄는 새로운 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꿈 같은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나?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은혜의 리듬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의 지난

0: 파밀이 아름다웠던 것은 홍콩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다. 은혜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홍콩으로부터 돌아갈지라도 은혜로부터 돌아가지 말아라. 은혜의 리듬이 너의 삶을 이끌게 해라. 매일 그 I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속고 그 은혜를 끌어안고 그 은혜의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은혜와 함께 춤추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 3일을 이끌던 은혜의 음악이 결혼 속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자녀 양육 속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목회 안에 들려오고 그 은혜의 음악이 재정 안에 들려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율법의 삶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는 고아의 삶이 아닌 은혜의 리듬 안에 은혜의 주님과 춤추는 은혜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통일장이 우리의 무겁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초콜릿 상자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돼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자리 잡는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 첫 곡으로 강찬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걸음이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늘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자 오늘도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지현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리고 Most Dear,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2712님께서 CCN 캠프가 많이 재밌어졌다고, 선물도 풍성해졌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도 푸짐하고 재미있는 코너, 저도 빵빵 퀴즈에 도전도 했었답니다. 아쉽게 당첨되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도전해보신다고. 기도 제목도 써주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제가 교회 자주 못 가게 돼서 죄송한데 목사님 휴가 잘 쉬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힘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곧 다가올 여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찬양으로 잘 이겨내 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자, 목사님께서 정말 잘 쉼의 시간 가지시고 오셔서 멋진 목회 하시기를 또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승리 찬양 준비했어요. 승리 찬양 메들리로 먼저 들어보실 텐데요. 주찬양 선교단 곡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강명식의 승리. 여기에는 서성원 목사님의 중간 말씀 선포처럼 자막하게 들어가는 목소리가 힘있게 들려집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명식의 승리, 앞서 주찬양 선교단 승리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유리정은님, 국내에 이제 입국하셨겠네요. 엄마 뵈러 고국으로 오신다는 소식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힘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합니다. 신입이 한 달에 두 명에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배우러 오신다고요. 책임을 맡게 하시고 또 일을 가르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 저의 말이 잘 전달되어서 저의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셨어요.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냈을 때 그 뿌듯함, 그 뿌듯함이 유리정은님 사연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라고 하셨는데 나영환의 찬양 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의 찬양이 있죠. 함께 보시고요. 푸하님께서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식집사라고 하셨어요. 식물 관리하는 시간에 하루를 많이 할애하신다고 식물들이 더워서 이제 물도 듬뿍 영양도 듬뿍 줘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오늘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둘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아주 명곡이 있죠. 제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양인데 오늘은 약간의 추억의 찬양 이명희의 음성으로 들풀에 깃든 사랑 찬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가 부른 들풀에 깃든 사랑, 앞서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푸하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나영환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곡도 함께 보셨어요. 아름님께서 지난번 몽골 여행 중에 글 남겨주셨죠. 친구분들과 함께 듣는다고 하늘의 별도 왠지 우리 같이 공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행과 관련해서 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풍선 여행이라는 아침의 찬양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4413님, 하루를 CCM을 들으며 기도로 마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은 원곡이죠. 꿈이 있는 자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혜사님께서 내 인생에서의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저의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셨는데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최인용 목사님의 음성도 함께 보시죠.

최인혁 주여 인도하소서, 앞서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아침이 부른 풍선 여행이었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안찬용 밴드 곡 준비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2부 첫 곡은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팀 이름이요. 그래서 앨범 자체가 워십 페스티벌인데요. 그 중에 대표곡이죠. 해같이 빛나리 들어보셨습니다. 주말과 주일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 함께 찬양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편안하게 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비 워십 찬양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그리고 토브 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브라운 워십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나비워십에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그리고 토브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브라운워십,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박수와 함성이 가득한 힘찬 찬양으로 전해드려서 또 깊은 밤에 살짝 잠을 깨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워십곡 중에는 이렇게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지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좀 차분하게 어쿠스틱 워십으로 함께 하시고요. 프로비던스 워십에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르르 워십,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까지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곡들을 또 이렇게 워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어쿠스틱 워십의 주님 말씀하시면,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접속곡, 그리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르르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피아 워십의 찬양 빼놓을 수가 없죠. 나를 덮는 은혜 준비하고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팀록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 찬양 전해드렸고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피아 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해외 워십 중에 I Need You Lord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베델 처치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CCN 캠프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어느새 6월이 훌쩍 지나고 단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역시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게 보냈는데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기후가 염려될 만큼 한여름 더위를 잠시 맛보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화와 안녕을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의 용사들, 나의 손도 그 기도의 손이 되기 위해 간절함으로 두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 나의 기도도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첫 곡 이정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들려드렸어요. 9858번님께서 전에 그 교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말씀과 묵상을 보내주시는데 2시간 연속 듣기로 이 찬양을 보내주셨대요. 마침 이 곡, 네, 함께 듣고 싶어서 저도 다음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곡인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지훈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어서 오 대한민국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인의 김미란님,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 어떤 문제도 라이프로드 싱어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FA님 당향로 편안하게 들으시려고 평소보다 좀 빠른 일찍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 연장이죠. 물론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지만 이 시간은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는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어지는 곡 삼남매 아빠의 신청곡 들을까요? 예배 주찬미가 부릅니다.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조찬미가 부른 교회 그 전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은 씨 장로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석사 졸업 연주회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인생 여정에 늘 기쁨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미 너는 내게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 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택이었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은 우리 때문에 이 곡입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김대환이 부른 우리 때문에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 하나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전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물게 하소서. 중간에 막힌 것들이 사랑과 희생을 따라 바다 물결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 쓰러진 이웃들의 피땀을 닦아주게 하소서. 손을 모아 다시 집을 짓고 마을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 쉬지 않고 애쓰는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채 시각을 다투며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열차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함께 달리고 있는 수고로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새로운 7월 한 달도 주님의 계획과 보호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고요. 주는 평화 코엔 앨범에서 그리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박영주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칼맨이 부릅니다.

채플레이님께서 늦었지만 CBS 개편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2주가 됐네요. 나의 가는 길 구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세로토닉님 성경 필사전 필사본 보내고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본 거 있죠. 한 달 뒤 여름 방학 시작되면

가보려고요. 4월쯤 삶의 굴곡의 길에 들어서서 모든 관계, 만남 좀 멈췄거든요.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회복 중이어서.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쭉 가라앉는 시간.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시간만 남은 거니까 그 회복의 시간에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9167번님께서 바쁘다 보니까 출첵하기 힘들어요. 가끔씩 생존 신고 하고 갈게요. 네, 꼭 해주세요. 반갑고요. 별과 고래라는 곡이에요. 투 미니스트리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해리와 해피님의 신청곡으로 듣죠.

유토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별과 고래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유해피보험님께서 전도사님의 첫 설교를 축하하면서 메시지 보내셨어요. 강혜리 전도사님의 첫 설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첫 강대상, 그 떨림과 감격,

하나님께서 귀한 첫 걸음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 기도와 말씀, 순종과 회개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예, 축하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길을 축복하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죠.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코너스톤의 축복송을 함께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쁜이님께서 아버지가 2년 반 폐암 투병 끝에 6월 13일 하늘나라로 먼 소풍을 가셨습니다. 8년 전 뇌경색도 거뜬히 이겨내셨는데 3년 전에 코로나로 얻은 폐섬유화가 폐암으로 진행돼서 큰딸 아이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도 버리고 8년간 할아버지 간병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중환자실에서 20일간 투병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딸아이 때문에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20일간 버텨주셨는데 큰딸이 자신의 전부인 할아버지를 잃은 서러움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또 가엽습니다. 할아버지 살리겠다고 극진히 간호했던 큰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합니다. 네.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빈 자리가 빨리 메워지진 않겠지만 주님의 위로, 하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신델라가 부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찬송가 369장 주진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가 불렀고요. 소망의 바다가 부른 하늘 소망까지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이죠.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태국아이들, 연합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여름 교회 행사들 준비하실 텐데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 신청하신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라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입니다. 이 찬송가는 1943년 전영택 목사가 가사를 쓰고 박재훈 교수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전영택 목사는 작가로서의 날카로운 감성과 성직자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영택 목사는 함께 생활하고 있던 박재훈 교수를 늘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박재훈은 전영택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 한 편을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영택 목사는 자신이 쓴 4절 찬송시 어서 돌아오오를 박재훈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어서 돌아오란 찬송시는 산문 형태 시였기 때문에 작곡하기엔 운율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 내용이 부드럽고 호소력이 있어 박재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골로 돌아온 박재훈은 이틀 만에 그 시에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몇 달 후 평양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처음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전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하고 살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0: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0: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름의 열기가 더해지며 나무와 식물들이 초록의 생명으로 춤을 춥니다.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초록의 생명을 살찌우고 가을의 열매를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랍니다. 때가 참에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 앞에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부어주소서. 마음밭이 기경되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공 하나에 뜨겁게 환호하고 공 하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공 하나로 나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종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인류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차별을 멈추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전쟁의 참화를 멈추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노래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2월 29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연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61장 듣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어서 정영화가 노래합니다. 주의 은혜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편과 6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편.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0: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재교회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시편 6편.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1: 성경 낭독 시편 5편과 6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백소라가 부르는 오직 한 분,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이어서 지선이 부릅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우 순종적이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돕는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큰아들과 달리 당돌하고 반항기가 있고 꽤나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는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오랫동안 중동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해온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는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니 모든 게 좋았습니다. 간섭하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좋았고 돈이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신이 갖고 온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나 절제 없이 마구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대책도 없이 절제도 없이 마구마구 낭비했던 삶이 허랑방탕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금세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아들은 그들과 함께 가진 돈을 펑펑 썼습니다. 어느새 그의 돈은 바닥이 보이더니 금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친근하게 웃으며 함께 놀아주었던 친구들도 선불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처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혼자였지만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 매일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누구 하나 그에게 먹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일은 돼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유대인의 자존심을 찾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일을 해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엄 열매는 오늘날 캐롭이라고 불리는 완두콩, 꼬투리처럼 생긴 콩과에 속하는 구안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료용으로 쓰였지만 사람이 먹을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작물이 바로 지엄 열매입니다. 아들은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주인 몰래 빼앗아 먹다가 어느 날 꺽꺽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고 한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아들은 눈물 범벅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눈물을 닦으라고 그 값싼 휴지 한 장

내면은 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이 있고 그 종들마저 배불리 묵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아버지의 그 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은 아들 향한 아버지만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그렇게 깨닫자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자.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당당했지만 지금은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뚜벅뚜벅 고향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몇날 며칠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고향이 가까워집니다. 대지를 찾기에 옷은 누더기입니다. 신발도 헤어졌습니다. 저 멀리 고향 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그 마을 입구 뒤로 아버지 집도 얼음붓이 보입니다. 집에 다 왔구나.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보지? 형은 또 어떻게 볼까? 고향 사람들은 무슨 염치로 대할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마을 어귀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와 아들의 목을 끄안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누더기 산거지꼴로 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아들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다녔는데 코로나 오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여 드리다가 지금은 그것마저 허지부지 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언젠가는 갈 거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집은 어딜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요. 용서가 있고 긍휼함이 있는 곳입니다. 한때 세상에 박수 갈채를 받으며 참 화려하게 살았던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0: 그는 명문가 출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티투스를 얻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폐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사생활 문제까지 얽혀 귀족들의 외면을 받으며 화가로서의 그림 주문마저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네덜란드 전역을 덮친 경제 공황까지 겹치면서 부유했던 그의 대저택은 빚더미에 앉아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술에 취어 피털거리며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자 거친 풍파 속에서도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켜줬던 아들 티투스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채 쾌쾌하고 어두운 단칸방에 그는 홀로 앉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늙은 하가 눈은 흐려지고 손은 덜덜 떨리는 그 절망의 끝방에서 그는 마침내 캠퍼스 앞에 앉아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그림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1669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자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 모든 것을 잃고 상거지가 되어 엎드려 있는 성경 속 그 비참한 탕자의 모습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말입니다. 렘브란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갈망하며 이 그림을 완성했고 그의 가을 거짓말처럼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얼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더는 세상의 지엽열매를 찾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조건 없는 용서가 있고 마르지 않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평생을 머물러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나 주의 도움받고자 전요엘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지난 23일부터 4박 5일 동안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6년 CCC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 대학생과 280여 명의 해외 참가자, 450여 명의 졸업한 나사렛 형제들 등 1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수련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 집회를 비롯해 선택특강, 성서강해, 전도훈련, 새친구반, 선교박람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평생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수련회 직후 전국 23개 지구 1,3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은 전국 120여 곳의 교회와 함께 대대적인 도시전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한강 YMCA 창립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강 YMCA는 청년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새로운 YMCA 운동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강 YMCA는 창립 선언문에서 기후위기와 전쟁, 민주주의 훼손, 양극화, AI 디지털 대전환 등 현 사회가 처한 문명적 위기를 진단하며 청년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지역과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내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경을 필독서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텍사스 교육위원회가 성경을 공립학교 필수 도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텍사스 주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켜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은 아버지를 닮는 삶, 성화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성화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성품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포괄적인 선교적 삶.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때 그 세계관의 변화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여러 차례 나누기도 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넘어갔던 이 세계관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은 이 사고를 말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의 두 번째 요소인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 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주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보다는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차원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한번 듣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거든요. 그분은 초대교회 회심, 회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그걸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러면서 영어로 다 B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것을. 그 세 가지는 신념, 영어로 belief,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행동, behavior, 그리고 소속, belonging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신념, belief. 그러니까 belief를 우리가 영어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한 믿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념. 작은 첫 번째,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빌리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렌 크라이더의 책 회심의 변질 그 번역한 역자는 그 단어를 신념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그거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그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경적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트인데요, 거기서 다트 도서관이 나왔잖아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식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 계몽주의에서 나온 전혀 성경적이 아닌 최근의 이해입니다. 물론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헬라의 인본주의가 다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해를 따라 살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지식만 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전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 신념에 대해, 빌리프에 대해 2세기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회심의 변질 3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스틴에게 회심은 성품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이 새로운 신념은 입교의식에서 입증되어야 했다. 저스틴은 그 시점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시점에서 심오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영혼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처럼 초대교회 회심의 한 부분은 신념, belief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belief 혹은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직역하면, 그런데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이해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달라져 버려서. 자, 그럼 두 번째,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회심에서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 신자들을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단편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어떤 공동체라도 그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말한 에버렛 퍼거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교의 정체성, 그러면 포도나무교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

예를 들면 인용하면서 초대교회는 온갖 신화와 국가의 업적, 지역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된 정신적 혼동 가운데 있는 예비자들을,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성도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되어진 그 시대, 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예비 성도들을 무엇보다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 성경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켰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핵심의 두 번째 요소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어로 behavior, 행동. 그러니까 신앙 문답 교사가 다룬 두 번째 필수 영역인 이 부분은 윤리나 도덕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생활양식. 그리고 외부 이교도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바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생활 양식으로 인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그게 안 믿는 주변의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초대교회의 목표는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의 건설이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로마 제국 안에 있건 로마 제국 밖에 있건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비 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삶의 각 분야에서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의 사회에 해당하는 삶,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도록 집중적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behavior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초기 기독교 35쪽 36쪽에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웠다. 사회적인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과 강박 현상이 난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랬죠. 오늘날이요? 결코 그 시대 못지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 뉴스였고 또한 새로운 소식, 뉴 뉴스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거나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깊어지거나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공동체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를 검증하고 시험한 다음에 진실할 경우에 그들을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서 3년에 걸쳐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때로는 7년에서 8년에 걸치도록 지금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안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으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장소였습니다. 네, 이러한 회심이 변질됩니다. 특별히 서기 313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

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국교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회심이 변질됩니다. 그 세 번째 요소가 소속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거죠. belonging. 그들이 신앙 문답 교육을 마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정회원으로 더해지는 것은 그 당시 예비신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키프리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경험, 그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 늘 갈등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주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데 그 경험을 알렌 크라이더가 초기 기독교 70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침례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그는 침례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했다. 물 침례로 인한 새로운 탄생으로 과거의 삶의 흔적들은 씻겨졌고 하늘로부터의 빛은 화해한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해한 그 심장으로 부어졌다. 성령께서는 이 일의 중심에 계셨다. 키프리아는 하늘로부터 불어넣어지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었다. 어렵게 보였던 것들이 성취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다. 키프리아는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침례를 받은 이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아까 살펴본 바로 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건설을 위해 그들을 힘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저 교회에는 필요한 때 나가서 은혜 받는 곳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실에 살아있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예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뛰어난 분이라 그런지 그 때로 한 문장 하나도 많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이 종교 한계 안에서 이성이에요. 저 책에 두껍지 않아요. 저 책에 보면 이제 저 책이 쓰여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학자가,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자기에 맡겨진 학문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다루는 책이에요. 과학자가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살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이해부터가 다르다면 여러분 전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 말한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 처음부터 그 점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터스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초대교회도 회심의 한 가지가 뭐예요? 소속.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는 걸 말해요. belonging.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월터스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식별하는 요소는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라면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신념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람은 그 헌신이 이런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근본적으로 헌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학문 연구에서 이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위해 헌신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어야 합니까? 월터 스토프 정확하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를 매우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저스틴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름도 모를 나이 많은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한 노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장되어서 정말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며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가 무장되어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도 성경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회 건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배우기를 추구하고 어떻게 더 주님으로 인도하신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서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나누게 되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 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뭘뭐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뭐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나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 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에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3,500원으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어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더 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론 내가 당신을 잘 돕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

0: 각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지금 아직도 현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 한 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든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 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한 수로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0: CBS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철저한 영적 파산을 선언할 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재창조와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수리해서 살만한 오두막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실 궁전을 짓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벽을 허물고 바닥을 깨뜨리시며 새로운 기둥을 세우신다. 우리는 그 공사 소음과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만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기 전까지 그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신다. 혹시 여러분은 건축 용어 중에 덮방 공사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주로 바닥을 시공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철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붙어있던 낡고 더러운 바닥재 위에 그대로 본드를 바르고 새 타일을 덧붙여서 마감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타일 안쪽 바닥이나 벽면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물이 새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일이 덜그럭거리고 들뜨고 주저앉게 되는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덮방 공사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내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걷어내지 않고 자꾸 종교적인 덮방만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타일로 나를 덮방하고 있고 기도 쉰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대표 기도 시간에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의 겉만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 1년이었거든요. 이 1년 동안 정확히 다윗은 영적인 덮방 공사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외형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덮방 공사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재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의 건축자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식물에게 가장 좋다. 식물에게도 한낮의 강한 빛보다 아침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빛이 그 하루를 살아낼 힘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또 부드러운 인사와 격려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돼줄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햇살이 돼주길 바라면서 한 주의 문을 열죠.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6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제가 어제 이제 주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꼭 이 시간에 여기 창밖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옥의 로비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새가 있다. 근데 정말 매일 오고요. 오늘도 왔어요. 근데 오늘은 두 마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제 한참을 이 새가 그곳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다친 새다. 다리나 날개가 다친 새인가 보다. 못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 그 정도로 한참을 머물던데 제 걱정이 민망하게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여기 스튜디오 바로 앞에 그 지점이 새들의 쉼터인가 봐요. 정말 별거 아닌데 참 희한하고 이상하게 매일 방송 전에 내다보게 됩니다. 이 새들이 오늘도 왔나 이게 내다보게 되는 게 저의 아침 루틴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오늘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그리고 문자도 주세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한 학기 평가를 마무리해서 굉장히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다는 강변 영가님의 신청곡 The Love of God, 그 신 하나님의 사랑

휴대전화 뒷자리 8325 쓰시는 분, 스튜디오에 새가 매일 오듯이 저도 매일 아침 이 방송에 꼭 들르는 청취자이고, 와, 불교 신자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종교를 떠나 일상의 첫 시작을 CBS와 함께합니다. 8325님 고맙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어제 예배 때 성가대 찬양 드린 곡이라고요.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6월 29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황제가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명령을 거부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좌표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일.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꿈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뜻이 세워지고 실천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생을 다하기 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비전,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위대한 성취를 볼 때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감탄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원대한 꿈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곧 7월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멋진 역전을 이루어낼 수도, 굳건하게 승리를 지켜낼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다니엘처럼 묵묵하지만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뜻을 정한 인생.

레인보우 아이디 동작 쓰시는 분께서는 네, 동작님.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조금 전에 그 불교 신자 분께서 이 방송을 매일 들으면서 아침 시작은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는 사연을 들으셨군요. 그래서 오호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신 동장님도 잘 오셨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이 곡은 724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0살 농사짓는 여성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6월에 장마가 없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년 같으면

한창 장마가 이어질 때잖아요. 6월 말이면. 아는 청님,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 묵상. 이 묵상 시간에 이끌려서 여기에 채널 고정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침 묵상의 좋은 말씀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하고 계시다는 아는 청님도 아멘. 반갑습니다. 데어 셸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윌리 넬슨.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병원에 왔는데 새벽 출발하는 남편 따라 나온 거라 병원 로비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네요. 그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들으면서 편안함 속에 있습니다. 예, 감사한 쭈님. 아침 6시에서 7시까지는 우리 프로그램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음악 표준 조이 포유에서 동시 송출되다 보니까 채널 선택권이 없지만 이제 7시부터는 다채롭게 골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진료 기다리시기 덜 힘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방송사 아침 7시 프로는요. 그 회사 에이스들이 맞습니다. 음악 FM에선 7시부터 아나운서부의 에이스 김윤주 아나운서가 그대와 여는 아침. 표준 FM에서는 시사 진행자계의 에이스 박성태 실장님의 박성태의 뉴스쇼 이어지고요. 저는 조금 덜 에이스지만 레인보우의 조이 포 유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준비합니다. 제게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예, 조금 전 묵상 말씀 속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당신이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음을 믿는다. I believe in you. 1부 끝곡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쇼.
1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지난 주말 3일 동안 다른 나라를 응원하며 희망 고문을 해야만 했던 굴욕적인 대회가 됐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을 뿌리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여론이

허세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남아공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 코너 정치 맛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를 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투자가 적절하냐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김근식, 박원석, 이기인 4명의 패널과 함께 정치 맛집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8: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10: 네, 최악의 월드컵.
8: 최악의 월드컵. 주말 동안에 월드컵이 결국은 네.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낙담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홍명복 국가대표팀이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10: 네, 이제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제 홍명복 감독이 이번 경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8: 예.
10: 그 멕시코 베이스 캠프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제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있을 수 없는 자리다. 기대했던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감독 맡기로 한 순간부터 2년 동안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설명보다는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홍 감독 입장문 낭독 후 그 낭독 시간 사실 얼마 안 되긴 하거든요.
8: 예.
10: 별도의 질의응답 받지 않고 이제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홍 감독 입장문을 놓고도 좀 여러 이제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 이제 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는 이 내용에 담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홍 감독 사실 이제 선임 당시부터 좀 절차 논란 속에서 대표팀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공식 발표한 건데 2024년 7월 8일 선임된 지 781일 만에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된 거예요.
8: 예.
10: 홍 감독 이제 내일 이제 귀국할 예정인데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공항 환영 행사 이제 열지 않겠다 했는데 이 공항 환영 행사 열지 않는 거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에는 이제 처음이라고 해요.
8: 아, 2006년 이후에 처음인가요?
10: 네, 앞서 이제 2014년 그때도 이제 최악의 월드컵이라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귀국 행사 했었다고 그때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긴 했거든요.
8: 그때도 홍명보 감독.
10: 네, 그때 이제 귀국 행사 당시 이제 그 나온 사람들이 뭐 엿을 던지는 일도 있었긴 했었는데
8: 예.
10: 이번에 일단 이제 귀국 행사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 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나에게 있다. 사퇴. 이거면 다 되나? 좀 뭔가 부족한 듯도 싶고요. 자, 일단은 이번 월드컵 결과가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에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 네, 그 주말 내내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명 연장이었는데 결국 이제 사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8: 예.
10: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따졌었는데 결국 기적이 없었던 건데요. 이제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다른 조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 어제 새벽에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1대 3으로 패하면서 이제 한국 32강 진출이 완전히 무산이 됐고요.

0: 조 3이 12개 팀 가운데 12위에 그치면서 탈락이 확정된 거예요. 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이제 8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조 3위에게도 이제 32강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최종 순위도 이제 34위 안팎으로 집계되면서 이제 사실상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선수단 이제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을 했는데 역대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예. 지난 대회까지는 32개 나라가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32강에 못 들었다는 것은 예전으로 따지면 본선에
0: 맞습니다.
1: 못 올라갔다는 거랑 네, 같은 얘기예요.
0: 네. 그래서 예. 이제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예. 대한축구협회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죠.
0: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홍명보 감독 이게 경기가 나빠서다 이것만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2024년 선임 당시부터 뭐 빵집 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불투명한 선임 과정을 거쳤다.
1: 예.
0: 문체부 감사에서도 절차상 문제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공정하지 않은 과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X에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다시 증명됐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내 편을 앞세운 인사가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했고 지금 정치권도 이제 축구협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제 관심은 이제 차기 감독 선임과 이제 축구협회 개혁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 축구협회 변화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국가 정상화 과제에 축구협회 혁신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 선임 절차 더 투명하게 만들고 협회장 선거도 지금 이제 일부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인데 뭐 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선거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최인영 문체부 장관도 전문가 조사위원회 꾸려서 원인 분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이제 책임 엄중히 묻겠다 이런 것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1: 예, 김재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사실은 뭐 운이 안 따르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용도 너무 안 좋았어요.
2: 그러니까 공놀이가 뭐라고 이렇게 저 다들 화가 나도 저도 화가 났지만은 예. 참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각종 이제 패러디와 밈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보훈 외교를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이건 다 뭐 웃기지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이번에 그리고 저기 남아공전도 6월 25일 날 한국전쟁 발발일 날 나왔잖아요.
1: 예.
2: 한국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멕시코랑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남아공에는 보훈 외교로 저줬냐.
1: 그러니까
2: 체코는
1: 그냥
2: 북한,
1: 웃자고 하자는
2: 네,
1: 얘기지만.
2: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북한은 체코는 북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은 이기고 아니 체코는 이기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홍명보 감독은 선수, 코치, 감독을 통틀어 가지고 7번 월드컵 간 분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월드컵을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광의 시기에 4강, 2002년 4강도 경험을 했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 뭐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사퇴를 했는데 내년 초까지여서 사실 사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려. 예. 사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홍명보 지금 감독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패스 횟수가 이번에 48개국 중에 스페인, 독일에 이어서 1853회로 3위였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 축구를 굉장히 했다. 그리고 패스 정확도로 89%로 공동 9위에 전체 참가국 중에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패스 많이 하고 정확도도 높고 근데 골은 안 나고 결정적 예. 경기 다 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키타카 축구가 아니라 뒤키타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온.
1: 그 수비수들끼리 우리끼리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실패할 일도 없고
2: 예, 맞습니다.
1: 패스 성공률은 높고 패스 횟수도 많고 앞으로 못 나갔다는 거죠.
2: 그렇죠. 뒤에서만 돌려서 뒤키타카라는 이제 나올 정도로 그게 이제 결국은 전술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쓰리백을 했느냐?
1: 예.
2: 뭐 쓰리백 때문에 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나 이제 포백. 사실 홍명보 감독도 그 국내에서 프로축구팀 할 때는 울산이었나요? 그
1: 예.
2: 거기에서는 포백을 썼거든요. 근데 왜 대표팀에서는 쓰리백을 써서 이렇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현지 적응 훈련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1: 예.
2: 오지대 적응 훈련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달라 하라 첫 번째 경기가 여기가 이제 1,400m 정도고 그래서

0: 솔트레이크 시티 미국에 있는 여기가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1: 예.
0: 여기서 보름 동안 전지 훈련하면서 상당히 고지대 적응 훈련은 잘했는데 근데 이 마지막 경기가 여기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아니고 굉장히 고온 다습한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결국 그쪽에만 너무 초점을

0: 37km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사실 제일 짧았어요. 그러면은
1: 불리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불리한 여건이 아니었던 컨디션상. 거죠. 뭐 이런 저런 거를 다 종합하면은 어쨌든 이번 실패는 전술의 실패였다. 뭐 종합 관리의 실패였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서 후폭풍이 이제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협회 행정 개혁 뭐 예. 이런 것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홍명보 감독이 계속 남아공전 진두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들 만나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한 6개월 남은 임기 그래서 미리 사퇴하면 아 책임을 다 진 건가?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정말 안 따라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했나? 이거는 관리 감독의 실패다. 감독의 실패다. 그게는 협회의 실패고요. 그런 주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이거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제 역대 최강의 멤버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정도 결론이면은 이게 다시 시작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박문성 해설위원이 나오니까 박문성 해설위원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2: 호남 향하는 3전 닉스.
1: 예,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네.
1: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네. 이게 지금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얘기하신 세 가지예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데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구상이 오늘 공개될 예정인데
1: 예.
2: 그러니까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AI 시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2의 생산 거점을 이제 호남권에 만들게 이거고요. 투자 규모는 이제 민관 합쳐서 10년 동안 한 1000조 원 안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1: 1000조 원요?
2: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 뭐 여러 가지 낯선 풍경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1: 예.
2: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렇게 호남이 거론되는 상황이고 로봇과 같은 이제 피지컬 AI는 뭐 영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충남 등이 이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호남뿐 아니라 영남 충청 그러니까 비수도권 전역에 뭐 AI나 미래 산업 투자 등을 이제 확대하는 큰 그림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설명은 이거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야당은 대규모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짓는 걸 가지고 많이 딴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야권의 비판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호남이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원들 뭐 특히 TK 지역 의원들 뭐 등등 해가지고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도 반도체 공장은 이제 막대한 전력, 막대한 산업 용수가 필요한데 호남이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 충분한 곳이냐 이런 얘기들 하고요. 또 전력과 용수시설 같이 기반시설 국비로 대폭 지원하겠다는 거 이거 결국 특정 지역 혜택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요.
1: 예.
2: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기업 비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점찍어 민간기업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기업이 이거 자유롭게 입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 예.
2: 이외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등 이제 다 이런 비판을 좀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호남 투자를 정부가 지역을 압박했든 또는 투자 규모를 압박했든 지역을 종용 압박 또는 이랬다는 야당의 의혹적인 거죠.
2: 네. 근데 야당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호남의 입지 조건만 되면은 반도체 단지 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은 오랫동안 좀 산업 기반에서 좀 소외돼 왔다.
1: 예.
2: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기업보다 정부가 먼저 이제 투자 규모와 지역을 말하는 방식은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반론을 한 것 같아요.
2: 네, 이재명 대통령 주말 사이에 SNS에 7차례 이 관련 글들을 연이어 올렸어요.
1: 예.
2: 야권을 향해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왜 호남이냐 이런 문제제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0: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용수와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산업용수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뭐 하루 100만 톤 공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고요.
1: 예.
0: 또 기업의 투자를 강요했다 이런 주장에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검토도 없이 물도 없는 곳에 공장을 짓겠느냐 기업들이 경제성을 따져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SNS 글들을 올리긴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야당에서는 관치경제다.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 물이 부족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청와대 대통령이나 김용범 정책지장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전 세계에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제 투자 그리고 예. 국가 기관 산업의 투자를 하는데 관치를 안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레코드를 틀고 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자율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미국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면은 다 협의를 하고 지자체나 예. 중앙 정부가 죄송합니다.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어떤 입지에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
1: 예.
2: 그러니까 호남만 지금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충청권에는 AI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고
1: 예.
2: 영남 쪽에는 이제 피지컬 AI 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떤지 저쩐지 호남만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 호남이 아니라 충청도나 경상도에 지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는 게 뭐냐면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야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은 안 된다라고 일단 점 찍고 들어가는 건데
1: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준 거 아니냐 또는 이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여기도 입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입지의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를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 10기가와트 정도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지금 없어요 전기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끌어올 거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호남에서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송전망을 전국에 다 깔아가지고
1: 예.
2: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전기를 끌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올 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매물 비용이 있어도 중단하고 호남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1: 예.
2: 호남은 그나마 이제 여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산이 더 적은 데가 이 지역이기
1: 호남,
2: 때문에.
1: 호남 서남권.
2: 그래서 이거를 이제 40기가와트까지 지금 늘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전기를 소위 말해 송전탑을 전국에 깔지 않아도 되는 입지적인 매우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태양광의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저장 장치 공장도 같이 지어가지고
1: 예.
2: 밤이나 낮이나 가동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이쪽 전문가 아니니까 전국 최고의 입지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어디가 더 나은 거냐. 그럼 용인에 핵발전소 지을 겁니까 그러면?
1: 예.
2: 그러니까 외국에는 기업들이 만약에 반도체 같은 거 지으면 발전소까지 같이 지어요 자기네들이.
1: 예.
2: 그래서 그거 대규모 태양광을 짓든 뭐 화력발전소를 짓든 거기에 석탄발전소나 핵발전소 지으면 용인하고 화성에
1: 예.
2: 받아줄 건가요?
1: 그러니까
2: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수 문제도 있고 전기 문제도 있고 그 대규모 송전망 짓는 데 드는 사회적 갈등 그 지자체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1: 예.
2: 그거 올라오는 거. 야 용인에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이 피해를 봐야 돼?
1: 여기에 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예. 들어간다면.
2: 아, 그러니까 송전탑을 짓는 그 전국의 지역이
1: 예.
2: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다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송전탑을 다시 다 지어야 되는데
1: 예.
2: 그거는 그러면은 그 사회적 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죽어도 호남은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나은 덴지. 그러니까 야당이 이거를 논장에 붙이려면은 여기가 전기도도 많고 용수도도 많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물론,
2: 지금 예.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잉 생산 문제가 있어요. 과잉 생산 문제가 있어 한 여름에 이럴 때는 태양광에다 버립니다. 사실 거기에서
1: 일조량이 많을 때는 발전이 많이 되는데 그때 전력 수요를 넘어섰으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전기인 거죠.
2: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전력 예.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이 40%가 넘습니다. 전 세계 꼴찌예요. 그러면 이거 아리백 문제도 있고 이게 수출 문제나 지금 이게 나중에

0: 에는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거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겁니다. 뭐 호남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있지만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의 대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를 하려면 제기를 하려면 왜 호남이냐가 아니라 뭐가 어디가 더 낫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호남은 안 돼. 호남은 이건 정치적 특혜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굉장히 무책임하다. 예.
1: 그건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영남 분들이 영남 유권자가 어떤 소외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0: 저는 있는 것 그게 같아요. 굉장히 그 뭐 다분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예. 대만에만 20개 공장이 있는데 전 지역에 분사를 해, 분산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기에는 이제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중국의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이게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다 나눠 가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 공장을 다 분산해 놨어요.
1: 예.
0: 지금 일본은 뭐 심지어는 구마모토에 지금 TSMC가 지금 일본에도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뭐 하거든요. SK도 지금 해외에다가 일본에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국내로 선회를 한 겁니다. 이제 정부의 설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 예.
0: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걸 우리나라 고용 창출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경기 쪽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기 용인 뭐 이쪽 평택 해가지고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이게
1: 사실 수도권 문제도 그러면 더 생기는 거고
0: 수도권 문제도 물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다 지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남은 안 돼. 호남은 안 돼. 이거는 지역 감정으로 좀 재미를 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1: 앞서 이제 관치가 나쁜 거냐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옛날에 관치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기 싫은 기업들이나 이쪽을 좀 팔을 비트고 윽박질러서 뭐 이런 게 관치로 비춰졌는데 지금 쓰신 표현은 이제 기업이나 이쪽과 조율해서 협의해서 다는 것이다 요즘은
0: 그러니까
1: 그런 맥락에서 쓴
0: 제가 말하는 것이죠. 거는 네. 신자유 시대의 완벽한 자유 방임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제 없어요.
1: 아무 관여를 안 하는
0: 이게 요즘 이게 트럼프야 시진핑이냐 얘기를 할 정도로 국가 주도의 발전을 하는 이게 완전히 대세가 됐고 그게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다 뭐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핵발전소 삼성이랑 SK가 용인에다 지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전히 신자유주의입니다.
1: 예.
0: 그 지들이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한전도 사기업이고 지금 저기 상장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1: 한전 이제 저기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시장형 공기업.
0: 예, 시장형 공기업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한전은 이거 왜 다 깔아줘야 되나요?
1: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가 또 일반 주주도 있는데
0: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양분의 논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협력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1: 예.
2: 근데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정치적 논리 말고 실제로 인력 확보 문제의 어려움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예.
2: 지금 이제 여기 호남에 들어가는데 전공정원까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건 정말 초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정말 인재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경기 이천 뭐 평택 이렇게 몰려 있는 거는 사실 그 선을 넘어가면 인재들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유과생들이 안 간다는
2: 맞습니다.
1: 거죠.
2: 그러니까 인력 확보 측면에서 그러면 정부가 인력 인재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그림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1: 예.
2: 이런 생각 듭니다.
1: 예전에 그래서 수도권에 다 모여있던 게 인재가 안 간다 지방으로 가면 그건데 근데 지금 뭐 성과급을 6억 7억씩 주면 안 갈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또 나와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게 지금이 호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0: E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오늘 1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짚고 털고 가야 될 게 있죠. 바로 축구입니다. 댓글에는 아 정말 속상하다, 축구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뭔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털고 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 대표팀,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일단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 기자회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 90초 동안 입장문 읽고 그냥 사퇴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4: 사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3: 예.
4: 가장 좋은 멤버로 가장 안 좋은 월드컵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사퇴 발표가 지난 새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후폭풍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 예.
4: 홍명 감독은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좀 취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팬들은 혹은 많은 지켜보신 분들은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읽고
3: 예.
4: 그냥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 2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3: 예.
4: 그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느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게, 뭐 이런 느낌을 좀 줘요.
3: 모습들이. 정말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은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4: 아마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네.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3: 뭐 왜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4: 그런 얘기도
3: 느낌.
4: 했었죠. 네. 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지난번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왜 졌는지 모르겠다. 그냥 무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이 뭐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나 선수들의
3: 컨디션을
4: 문제로 돌리는 듯한 얘기가 있었고
3: 예.
4: 자기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뭔가를 얘기한 적이 없죠. 오늘도 사실 그 입장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안 좋으니 책임지겠다.
3: 결과가 안 좋은 뭐 모든 건 내 책임이다.
4: 그 정도 선이었죠.
3: 근데 정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어긋났고, 이걸 떠나서 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도 많은 예산이 축구협회에 가고, 사실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4: 아, 그럼요.
3: 그런데 그냥 물러나면 끝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책임진다, 책임진다 하는데 물러났게 그 책임졌어? 잠깐만 이러면 끝인 건가? 라는 느낌이. 예.
4: 그렇죠. 사실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는 축구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죠.
3: 예.
4: 엄청난 돈이 오가는 큰 마켓이시죠. 엄청난 4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이벤트고, 실제로 축구판이 돈이 돌아가는 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월드컵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포지션을 좀 차지합니다.
3: 예.
4: 스폰서들 다 그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그런 축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로 뭉쳐서 뭔가 이렇게 소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3: 예.
4: 뭔가 단일 이슈로 우리가 목소리를 막 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월드컵 같아요.
3: 예.
4: 근데 둘의 차이는 대통령 선거는 나눠져서 폭발하죠.
3: 국내에서.
4: 근데 월드컵은 하나 돼서 폭발하죠.
3: 예.
4: 사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우리의 뭔가 에너지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3: 예.
4: 나 4년에 한 번 이 즐거움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쳐버리는 월드컵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지?
3: 예.
4: 그냥 물러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3: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마지막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의 경기. 방구성 해설위원님이 그 약간 그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왜 우셨어요?
4: 건조해가지고.
3: 아, 안구가 건조해서.
4: 그러니까

0: 너무 속이 상하셨죠.
1: 그렇죠. 좀 속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좀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0: 예.
1: 그게 수정되지 않은 채 그냥 월드컵을 치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0: 예.
1: 우린 손흥민을 보유했고 이강인을 보유했고 김민재를 보유한 팀인데 그 남아공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 라인업을 이정시장 가치로 따지면 몸값이 예. 무려 5배 차입니다. 일방적이죠. 2배도 아니고 5배.
0: 사실 몸값이 가장 중요한 척도잖아요. 프로 시장이고.
1: 프로스포츠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 정도의 차인데 경기 내용과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뭐 그냥 잘하다가 진 게 아니라 젖잘싸가 아니라 예. 그냥 졌어요. 내용적으로도 결과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0: 일단 남아공전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졸전이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박문성 감독님이 보시기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1: 상대의 그 전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렀습니다.
0: 아 일단 지도부 코칭 스텝 차원에서
1: 전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됐냐면 상대 남아공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어떻게 싸울지 나 알아. 나 분석했어.
0: 다 예상대로 움직이더라.
1: 그다음 그랬어요. 경기 딱 끝나니까 봤지? 내가 막는 거? 내가 예상한 대로 그냥 한국은 움직이더라.
0: 예.
1: 그게 뭐였냐면 한국은 이번에 이제 월드컵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뭐가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와 하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0: 없었어요.
1: 그냥 누구 한 명의 번쩍이는 개인기.
0: 예.
1: 이강인 선수가 막 멋지게 왼발로 뭘 한다든지 이래서 개인이 어떤 능력을 끌어올려서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여러 명의 선수들이 마치 하나 된 몸처럼 탁탁탁탁 움직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죠.
0: 팀처럼 안 움직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1: 우린 걸 이제 해설자들이 반복해서 쓰는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바로 그런 플레이들이.
0: 예.
1: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이번에 나왔냐는 거예요. 안 나왔죠. 그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 그러니까 유기적인 플레이라고 하는 건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움직이자라는 약속이 잘 돼 있는 거예요.
0: 예.
1: 우린 그 약속을 전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0: 예.
1: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아, 저기는 그런 팀 플레이는 별로 없어. 이강인 잡으면 돼.
0: 분석을 해보니 쭉쭉 빌드업 과정도 없고 팀 플레이도 뭐 날카롭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강인한테 패스해서 다시 이강인이 가든지 아니면 이강인이 어디 찔러주든지
1: 맞습니다.
0: 이것밖에 없더라. 네. 이거군요.
1: 그래서 남아공 감독이 이강인 시작하자마자 잡죠.
0: 예.
1: 거의 맨투맨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앞섰던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0: 예.
1: 한 번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기레 감독도 이랬어요. 아 대한민국 내가 분석해봤더니 이강인만 잡으면 되던데. 이미 상대가 우리에게 답안지에 답을 알려주고
0: 예.
1: 이렇게 펼쳐 보이고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술적으로 게으르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파악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아공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1: 남아공의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골키퍼와 수비 쪽에서 볼을 갖고 나오는 걸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0: 예.
1: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 실수가 일어나요. 남아공 선수들이 개개인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실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해야 되겠죠.
0: 예.
1: 그걸 공격수들 중에 전방 압박을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 현재 공격수가 누구냐? 손흥민과 이재성입니다. 근데 그 둘을 다 뺐어요 선발에서.
0: 예.
1: 이해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0: 그 이건 뭐 확인되진 않은 거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제 홍명보 감독 쪽에 경기 중인가요? 입모양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성 선수를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네티즌들이 입모양을 보고 해석한 거여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1: 네, 저도 그거를 봤는데 저도 이거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여하튼 저희가 보더라도 손흥민과 이재성처럼 전방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상대 약점을 좀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왜 그랬지 그랬는데 다음 날 홍명호 감독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뭐라 그랬냐? 남아공 경기에서 왜 전술 변화를 주지 않았냐? 라고 문제 물어봤죠. 기자가 그랬더니 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세 경기 다 똑같이 싸웠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잘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예.
1: 솔직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체코, 멕시코, 남아공은 다릅니다.
0: 다른 팀이죠.
1: 선수들도 다르고
0: 예.
1: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전력도 다르고.

0: 홈팀 멕시코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싸우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강하니까. 근데 왜 멕시코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싸워야 되죠? 아, 저 멕시코가 아니고 남아공을 상대로도 왜 수비적으로 싸워야 되냐는 거죠.
1: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보다가 무승부 전략인가? 너무 수비 쪽에서 공을 돌려서 무승부 전략 했는데 1-0으로 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0: 맞아요. 김민재 선수를 빼고도 그럼 공격수를 넣던지.
1: 1-0으로 치고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요행의 수, 다른 나라의 경기,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비기도로 가야 되잖아요. 공격으로 가야 되는데 왜 수비만 하지? 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0: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1: 예.
0: 만약에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1승 2패가 돼도 골득실로 계산해봐서 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수비를 강화한 거라면
1: 예.
0: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승을 하고 조 3위 중에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와일드카드로 올라간 팀들은 거의 다 승점이 4점입니다.
1: 예.
0: 그런 계산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1: 근데 원래 제가 잘 몰라서요. 전 사실 스알못입니다. 잘 모르긴 한데 원래 홍명봉 감독이 그렇게 전술이 없었습니까?
0: 없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 같고요.
1: 예.
0: 모든 감독들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예. 전술이라는 게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감독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술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짜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1: 예.
0: 칠판에다가 4-4-2, 3-5-2 그려놓고 막 선수들에게 움직임 동선들 얘기하고 이제 이런 류의 감독들이 있고요. 전술에 특화된 감독들.
1: 예.
0: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하는 사람들. 동기부여 세게 하고 쳐져 있으면 올리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 조금 내리고
1: 예.
0: 이런 멘탈을 잘 관리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1: 그렇죠.
0: 게 더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축구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것, 선수를 관리하는 것. 그래서 유럽에서는 감독을 코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니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예.
0: 그러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홍명보 감독을 그러면 어느 쪽이야라고 했을 때는 홍명 감독 후자입니다. 오늘의 멘탈 관리 같은 거를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죠.
1: 사실 멘탈 관리라기보다 그냥 열정과 투지를 좀 촉구하는.
0: 그렇죠. 이번에도 영상 공개된 걸 보면
1: 예.
0: 뭐 싸워, 뭐 이겨야 돼 이런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왜 남아공의 전술이나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지? 왜 그게 잘 안 됐지? 왜 세 경기를 똑같이 싸웠지? 이건 다 사실 전술의 영역이죠.
1: 그렇죠.
0: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예. 전술적으로 능력이 특화되어 있는 감독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축구협회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전술만 담당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아르소 코치를 전술 코치로 데려온 거죠.
1: 예.
0: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아르소 코치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받고 왔으면 자기 일을 했어야 되는데
1: 예.
0: 자기 일도 못하고 다 망쳐버린 거죠.
1: 근데 이제 계속 3백 논란이 있었잖아요. 3백은 사실은 수비를 강화하는 포맷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물론 경기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지만 그걸 기본 전술로 가져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던데 근데 계속 경기 전부터 논란이 됐죠. 대회 전부터 사실 논란이 됐죠. 3백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근데 계속 고집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3백 그건 죄가 없습니다. 3백이 그리고 나쁜 전술도 아닙니다.
1: 예.
0: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일본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뭐 30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도 우리랑 포메이션 똑같아요. 3백입니다.
1: 예.
0: 그럼 일본은 3백을 했으니까 뭐 옛날 전술이고 수비적인 전술이고 우리 못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군요.
0: 3백을 예.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합니다. 3백을 약간 옛날 3백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1: 예.
0: 요즘 3백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수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1: 예.
0: 홍명보 감독의 쓰리백은 좀 옛날스러워요.
1: 그러니까
0: 쓰리백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냥 쓰리백이면
1: 예.
0: 정말 세 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1: 근데
0: 일본 쓰리백은 아니 굳이 예를 들면 공격수가 상대가 한 명만 있어요.
1: 예.
0: 그럼 뭐하러 수비수를 뒤에 세 명을 놔둡니까? 두 명 정도만 놔두면 되죠. 굳이 세 명 놔두면 잉여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올라가 버려요.
1: 예.
0: 그래서 일본은 그 3백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저쪽 측면에 가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나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 약속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일본은.
1: 예. 그건 또 훈련을 통해서
0: 그렇죠.
1: 습득을 시키는 거죠.
0: 모리아스 아즈메 감독이 8년 이상 이렇게 되면서 그런 팀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 3백인데다가 이 3백을 우리가 계속 주 전술로 가져가기 시간이 좀 짧았어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가장 그 논란이 됐던 포지션이 양쪽 윙백입니다. 측면 수비 쪽. 3백이 잘 되려면 윙백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1: 예.
0: 막 윙백이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엄청난 활동력.

0: 효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3백 전술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약점이잖아요. 윙백이 약점인데 윙백이 가장 중요한 전술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1: 예.
0: 거기에 이제 엉켜버린 거죠.
1: 그러면 윙백이 계속 뒤에 남아있기가 십상이고 미드필더가 밀리게 되는.
0: 정확합니다.
1: 예.
0: 너무 내려가 있으면 공격의 숫자나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 수비가 뻥뻥 뚫리고.
1: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은 우리 쪽에서만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 공격의 숫자가 부족하면 그러니 이강인, 황인범 선수의 해줘 선수들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우린 막고 있을 테니까 가끔 뻥뻥 차주면 거기서 잘 뚫어봐. 그렇죠. 이런 거랬다는 말씀이군요.
0: 네네.
1: 앞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약한 걸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멘탈 관리는 뭐 잘하는 그런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확인되지 않은 얘기여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감독과 선수들 간에 뭔가 불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막 한마음 한뜻을 움직인다는 느낌은 쓰알못인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예.
0: 왜냐하면 이게 단합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원팀으로서의 시너지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나. 나 막 경기 앞두고도 막 파이팅 이런 것도 막 선수끼리 막 감독들과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러지 않은 것 같아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확인이 좀 돼야
1: 예,
0: 선수들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 깊숙한 은밀한 라커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상상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회가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나쁜 거로 다 나중에 나오긴 되죠.
1: 예.
0: 아마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내용 자체도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사실은 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왜 우리나라가 저 정도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남아공전 32강 떨어진 얘기를 쭉 해봤는데 보다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축구협회가 많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0: 맞죠.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어디가 가장 큰 문제였어라고 하면 이 좋은 선수들로 좋은 경기를 못했던 감독의 책임인데
1: 예.
0: 길게 넓게 보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건 축구협회 문제죠.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의 그야말로 수뇌부죠.
1: 예.
0: 비전과 정책과 실행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실제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1: 예.
0: 권한이 있는 데고요. 감독을 선임하고 공문 하나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그냥 불러들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조직입니다.
1: 예.
0: 근데 그런 축구협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이 행보를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축구협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가 축구를 잘 모르거나 스포츠를 잘 몰라도 축구협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떠세요? 그냥 답답하시죠.
1: 축협은 좋은데 축구협회는 그냥 그저 그래요.
0: 그냥 말 그대로 축협은 좋죠. 농협 예, 축협은 좋은데
1: 예, 거기는 좀 고기도
0: 축구협회
1: 맛있고.
0: 이러면은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시끄럽고 이런 거죠.
1: 예.
0: 그렇게 끌어왔잖아요. 예. 저희처럼 축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야기해왔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야 돼? 그걸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거를 최근에 뭔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게 별로 없어요.
1: 예.
0: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일본이 저렇게 잘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1: 예.
0: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축구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다음에 일본은 야구나 열심히 해라.
0: 맞아요.
1: 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우리가 전력이나 어떤 뭐 커리어나 월등히 앞서 있었죠.
0: 네.
1: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느낌도 맞아요. 많이 들고요.
0: 90년대까지 그랬는데 한 20년 30년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국대뿐만 아니라 프로팀들도 J리그에게 우리 K리그가 안 돼요.
1: 예.
0: 그럼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앞섰던 게 뒤집어졌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지?
1: 예.
0: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영역도 있고 뭐 거의 비슷하게 대등하게 맞춰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앞섰던 거를 유독 축구는 뒤집어졌지? 일본이 이번에 그렇게 잘하는 건 그냥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 한 명 잘 뽑아서 된 게 아니에요.
1: 예.
0: 그렇게 30년 정도를 투자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관련 협회가 키를 잡고 꾸준히 구조적으로 잘 해왔다는 말씀이군요.
0: 그렇죠.
1: 우리는 다르고요.
0: 선장이 돼서 어느 쪽으로 가자라고 예. 했고 모든 사람들은 노를 한 방향으로 저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선수를 육성시킬까?

0: 어떻게 좋은 감독을 만들까? 일본은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간 거고요.
1: 예.
0: 우리는 갈짓자를 계속 왔다 갔다 했죠.
1: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 축구협회에 매년 수백억을 내고, 예, 그다음에 뭐 로또에서도 스포츠 토토죠. 스포츠 토토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자금이 있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이제 정부가 협회를 이만큼 키우자. 그러면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왜 축구협회는 일을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0: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동인이 있나요? 축구협회가.
1: 그러니까
0: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쟁이라는 걸로 하죠.
1: 예.
0: 사람들에게 마음도 사야 돼.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 되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죠. 실제 잘해야 되고. 축구협회는 마음을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마음을 못 사면 뭐 회장 자리가 넘어간다든지 감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1: 예.
0: 경쟁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냥 고여 있는 조직이에요.
1: 뭐 우리가 흔히 그럴 때는 마피아란 표현을 쓰는데.
0: 네.
1: 그러니까 회장, 정몽규 회장과 일부 임원들 이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쓰자. 그냥 서로 아는 사람 끌어주고 이른바 카르텔로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대학, 특정 기업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 예.
0: 이제 그런 게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욕망들이 붙었죠. 저는 이게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그 축구협회의 주류 쪽에 무엇인가 선을 대거나
1: 예.
0: 그쪽에 있어야 뭐라도 하나 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최소한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어느 쪽이나 그렇지만은 다 좁잖아요.
1: 예.
0: 축구라고 하는데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척 줘서 좋을 거 없어.
1: 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선후배로 다 엮여지고
0: 네.
1: 그럼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 이런 말씀이죠.
0: 그렇죠.
1: 욕망의 카르텔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더라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주류 쪽에 쭉 있었을 때
1: 예.
0: 내가 거기 편입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한국지도자협의회가 지난번 선거 때
1: 예.
0: 한국 축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 다 죽고 한국 축구 다 죽습니다. 굉장한 반대를 합니다. 정몽규
1: 예.
0: 회장을. 선거를 바로 앞두고 갑자기 돌연 지지선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1: 예.
0: 전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 잠시만요. 한국 지도 축구 지도자 협의회가
0: 있습니다.
1: 정몽규 회장에게 강하게 다시 재선될 때 비토를 하다가 갑자기 지선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어떠한 게 있었을까?
1: 그럼 뭔가
0: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1: 주고받기가 보통
0: 그런
1: 있죠.
0: 이야기를 하시는데
1: 예.
0: 뭐 그런 저도 이제 어떤 왜 그랬을까 정도 고민이 좀 된다는 거고요.
1: 그러다 보면 개혁 뭐 또는 개선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회장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간접 선거잖아요.
1: 예.
0: 한 200명 정도 정도의 선거인단을 꾸려서 하게 됩니다.
1: 예.
0: 체육관 선거죠. 지금 전체 우리 한국 산업 축구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1: 예.
0: 근데 200명도 안 되는 선거인단으로 민심과 민의가 제대로 이 회장 선거에 투영될까요? 저는 되게 왜곡 현상이나 굴절이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1: 예.
0: 그러니까 여하튼 회장을 하거나 그 힘을 절대 반지 절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전체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들 몇 명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1: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회장 추천단 간접선거죠. 2, 300명의 규모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추천해서 선출하게 되는 그런 기구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대의원 형태처럼 각자 어떤 생각과 상식과 이걸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워낙 좁게 뭉쳐져 있으니 나 밀어주면 내가 뭘 줄게 라는 식으로 뭉쳐지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라는 게 가능한 형태죠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할
1: 가능한
0: 수
1: 형태.
0: 네.
1: 예.
0: 실제로 거기에 이제 당연직 선거인단 나머지 이제 분들은 그 추첨을 통해서 선거인단이 되고요.
1: 예.
0: 근데 당연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시도 축구협회장,
1: 예.
0: 각 연맹 산하 회장이나 뭐 이렇게 직급이 간부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게 있으면 시도협회장들을 데리고 축구협회가 매덕을 써서 현장을 가서 보고 옵니다.
1: 워크숍 같은 거 한번 가고.
0: 네, 그쪽 나라로 가서 보고 예. 오죠. 이번에도 수억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카타르 때도 그렇고.
1: 예.
0: 우리 K리그 팬들, 축구 팬들이 K리그 보시면서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 문제예요.
1: 예.
0: 심판의 자질이나 아니면 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달라. 축구협회가 심판에 쓰는 돈이 1년에 9억입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0: 누군가들에게 잘 보이거나 예.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한 돈에 쓰는 돈도 수억이에요. 어. 이래서는 안 되죠.
1: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천위원단 이쪽만 잘 관리하면 그냥 계속 회장은 거기서 선출되고 그다음에 회장이 다시 임원들 지명하고 뭐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는 구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정문회장 4선이에요. 4선. 그렇게 많은 비토를 당했어도 지난 4선 선거 때 86%의 찬성이 예. 나옵니다. 민심과 완전히 왜곡돼서 나오죠. 물론 그때 선거는 그런 이게 간접선거라고 하는 제도적 모순도 있었지만 적어도 있었습니다. 상대 후보들이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은 아니었어요.
1: 아, 상대 후보도?
0: 네. 아.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에게 표를 갈 만한 후보들이 아니에요. 사실.
1: 예.
0: 그런 이제 한계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근데 여하튼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자꾸 나와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야 저기는 관리되어 있는 선거인단으로 계속 투표하는 데인데 새로운 사람이 저기 들어간 투표하면 되겠니?
1: 예.
0: 원래 있던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도전하지 못하는 생태계인 거예요.
1: 예.
0: 그걸 좀 뜯어 고쳐줘야죠.
1: 그래서 뿌리째 개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모든 회원들이 다 뽑을 수 있게 회장을 직선제로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데 규정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쉽지 않다. 정문계장이 물러나도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예.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 상위기관이고 모든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단체를 총괄하는 곳이어서
1: 예.
0: 거기서 지금 모든 단체의 회장 선거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직선제 이러니까 뭐 국민들이 다 참여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1: 예.
0: 그건 가능하지. 그럼 모든 종목들 회장할 때 국민들이 그렇죠. 다 투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
1: 축구협회 회원들인 거죠.
0: 그렇죠. 거기 회원들인데 지금 200명보다는 훨씬 더 늘리자 합니다. 예. 근데 어디 폭까지 늘리자를 갖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늘리자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얼마큼 어디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늘릴 것이냐 갖고 좀 디테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그 종목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1: 예.
0: 자기의 민의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그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래 전체를 위해서 내가 뭘 잘해야지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1: 예.
0: 쇄신하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태결의 전환이 지금 매우 중요한 것
1: 필요하다.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분이 좀 안 남았는데 대표팀 감독은 이제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겠습니까?
0: 뭐 저는 뭐 특정인을 딱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다 외국이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있는 분이라면 뭐 국적 상관없이 뽑아야 된다 보는데 당장 아시안컵이잖아요.
1: 예.
0: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장도 거리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임시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런 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대표팀 감독 자리를 만약에 뭐 그게 단기건 뭐 어떻게 맡아달라고 하면 하실 분들 많습니다. 손들 분들 많아요.
1: 그렇죠.
0: 잘 시간을 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전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저희는 광고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내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쇼 2부는 정치 맛집으로 시작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 발언 이후 민주당 내 후폭풍 이 상황 짚어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직접 몇몇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징계를 언급했는데 그 뒤에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2: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에도 네 분의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도 저희가 일단 메뉴를 열심히 선정해서 드리면 요리를 네 분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내분 내적 갈등 심상치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다스베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했던 말이 논란이 큰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유 작가가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4: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어휘 중에 모두의 대통령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포용, 통합.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 그래서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쓸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2: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중도까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그러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예. 뭐 증축, 재건축, 건축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학계에 계신 네. 김근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 예. 제가 건축학계로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어쨌든 유시민 작가를 보면 참 그 표현이 상당히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증축과 재건축하니까 머릿속에 확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 이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싸움에서 제가 누구를 편들기도 참 애매합니다만, 유시민 작가한테 먼저 제가 일가를 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이렇게 격하진 않았지만
2: 예.
5: 백바지 난닝구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를 이끄는 새로운 진보 진영의 주류 세력들이 기존의 구민주당 세력들.
2: 이른바 동교동.
5: 그렇죠. 고등교동을 비롯한 DJ의 충성을 바쳤던 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증축이 아니라요. 재건축하면서 철거 용역까지 동원해서 다 쫓아냈었어요. 그게 열린우리당 창당 아닙니까?
2: 예.
5: 그리고 남아있었던 게 구민주당이었고, 구민주당의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앞닥선 사람이 유시민 작가였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러니까 그때 재건축 철거 용역 깡패의 대장에 저는 그때 유시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예.
5: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예를 들면서 증축해야지 왜 재건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는 저런 내로남불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예, 박원석 의원님.
3: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0: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선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굴러 들어온 돌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을 전 역력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원래 유시민 작가가 어떤 개념화 도식화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1: 예.
0: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들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적절한 표현보다 더 문제적인 거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잭나이프 쥐어지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그 의지는 중심 의지는 대통령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과 칼을 맞댄 거라고 저는 보고 왜 그럴까? 저는 이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포함해서 미래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을 가늠할
1: 예.
0: 그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보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기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거나 조국 그 전 대표가 평택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감정적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고
1: 예.
0: 결국 미래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은 기존 입주자인 우리가 정하겠다. 그러니 굴러 들어온 돌은 굴러 가시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사실상 권력 투쟁의 유 작가의 발언도 권력 투쟁의 한 바로 그 분 뭐랄까요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네. 김현정 의원님.
2: 아니 저도 왜 지난번에 ABC론에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분열과 갈등 언어를 쓰는지 정말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대 앞두고 정말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1: 예.
2: 민감 시기에 이렇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지 정말 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증축해야 되는데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본인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 진보 세력들을 배제하고 중도 보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진보 세력들도 존중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 본인은 이제 평론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의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셨단 말이죠. 책임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의 저렇게 뭐 표현은 뭐 촉법 용역, 증축, 재건축, 철거 용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마치 청와대나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듯한 저런 표현들은 정말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암시가 아니었어요. 명시였어요. 그게 어떻게 암시입니까?
3: 저는 이러려고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그만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비판평론 하시려고 그만두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 증축론 얘기하기 전에 앞서 김어준 씨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왜 노무현재단 그만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해괴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한테 이제 이쯤 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무슨 뭐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재단 사유화에 대한 어떤 적절한 답변이나 논란 해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그런 태도가 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고 좀 보고요. 증축론은 그러니까 재건축론이든 증축론이든 전임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있으면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1: 예.
3: 근데 문제는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의 선민의식은 좀 매우 꼰대스러웠어요. 본인이 DJ 아까 말씀하셨지만 DJ 정부의 민주당의 호남계와 동교동계를 공격할 때는 그때 증축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재건축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재건축이 뭡니까?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없애야 된다는 재개발론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과거의 행적이 본인의 말을 붙잡고 있는 어쩌면 유시민 씨가 좀 내로남불을 보여준 한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1: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말하면 발언은 아니고 X에 글을 하나 올리셨죠. 근데 이게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많은 분들과 얘기했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를 향한 건지 또는 일부 보수 언론과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을 향한 건지 그러니까 호남 클러스트 반도체 클러스트 관련된 건지 좀 분분했는데 제가 여기 네 분의 최고의 요리사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X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올렸는데 다른 뭐 보통 기사링크를 공유

0: 한다든지 다른 게 있는데 없어요 저거는.
1: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전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구실을 주는 거예요.

0: 작가의 이 증축론 이야기 나올 때이 부분으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게그 무슨 젊은 정책위 부의장 한분 계시잖아요.
1: 그
0: 유시민,
1: 정민철
0: 예,
1: 평론가.
0: 유시민 이사장하고 각을 세웠다는 그걸 공유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지.
0: 그러니까 저 전후 맥락에서 이게 야당을 까는 건지 아니면 유시민을 까는 건지 충분히 오해할 살만하고.
2: 까는 거라고 하지
0: 아,
2: 마시고요.
0: 비판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2: 그건 이따가 유튜브 할
0: 예,
2: 때 그런 표현
0: 유튜브에서도 더욱더
2: 써주시고요.
0: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까는
0: 그런
2: 건
0: 데다가
2: 좀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이러한 싸움에 참전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유시민 작가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좀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좋다 이런
2: 예.
0: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대통령이 자기는 재건축하겠다고 좀 더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는 걸로 이제 김현정 의원이 해석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분열의 언어 그리고 갈라치기의 기술은 오히려 대통령이 더 세지 않았습니까?
2: 예.
0: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데려올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러면 민영찬을 데려오든지 전해철을 데려오든지 비명행사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재건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불법 대부업체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 주고 이러면서 재건축한다니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재건축이 조합원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유시민 작가의 이 날선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예.
0: 대통령도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거는 김현정 의원님이.
3: 아니 뭐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남 메가 저기 프로젝트
2: 예.
3: 관련해서 야당에 쏟아낸 공격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뭐 또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의적인 것도 같이 있을
2: 예.
3: 것이다라는 느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라고 두고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5,200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2: 예.
3: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거에서 선출된 분이나 아니면 국민주권주의에서 선출되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그 우리 민주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 본인을 당선시킨 사람들만 대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선을 넘은 그 저기 주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직에
2: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3: 저는 그렇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제가 주변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많이. 전부 다가 열이면 열 전부 다가 적절하지 않았다. 심하게 얘기하신 분이 대통령 흔들기 하는 거 아니냐.
2: 예.
3: 이런 저 반응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냐는 표현도 대통령한테 할 용어입니까 저게. 너무 과도하게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멸칭 영어 쏘는 뭐 문조 털레유라는 그런 거 관련해서 그쪽 그 전대에서 그쪽이랑 같이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그렇게 읽히고 있잖아요.
2: 예.
3: 그것이 또 우리 당을 얼마나 또 갈등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면 지금 그 정청래 전 대표께서 그동안 이제 주장했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 그리고 1인 1표제를
2: 예.
3: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주장했던 게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를 이어서 이재명
2: 전통을 잇는다.
3: 예, 그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제 확장하고 이런 것들에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인데 지금 현재 그 출마하려는 그 동기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동기들이 지금 거의 다 소멸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1인 1표제도 이미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에 만나시잖아요.
2: 예.
3: 저는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비당하는 것들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게 들었고 그 관련돼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고민정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2: 예.
3: 그럼 그런 거 갈등과 관련돼서 두 분이 만나신 다음에 그런 그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과거에 그런 것들도 뭐 음주토론회에서 문은 이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정리돼가 된다라면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도 하죠. 그 정청래 전 대표께서 아직 출마 선언을

0: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1: 예.
0: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에 대한 명분이 많이 소멸되는 소멸됐다. 거 아니냐.
1: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변인에게 뭐 측근들이겠죠. 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소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의중을 비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아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 퇴임하신 이후에 자기는 예.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평상 책방에서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1: 예.
0: 정치인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전 대통령이시니까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게 보면은 좀 심하잖아요. 그게
1: 어떤 당내 갈등에 한쪽 전면에 서 있는
0: 자꾸 멸칭에 맨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있어. 그 멸칭을 쓰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자꾸 네.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진 두 의원이 네. 명확히 그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평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물러난 뒤에 잠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평산 책방 북순에 들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지금 사진 나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뜻과 다르게 기습적으로 찾아간 거다. 고민정 윤건영 의원이 올린 글의 취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친문이 아닌데 왜 친문인 척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2: 뭐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분명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거기 찾아오겠다는 의도도 분명한 건데 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1: 예.
2: 오히려 그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모양새상 적절치 않으니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어야 저는 무난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사진이 나가면은 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거죠. 그에 대한 불쾌감을 윤건영 고민정 뭐 이런 분들이 표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슨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잖아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2: 그리고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통 인간들이 갖는 그런 인간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 메시지가 여러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꼭 내셔야 됐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1: 예.
2: 그러나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데 뭘 비판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국정에 대한 비판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인사정책도 뭐 검찰개혁도 경제정책도 다 비판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어준 유시민 씨가 비판하는 반은 뭐냐면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아야 된다. 이를테면 내란청산도 끝나지 않아야 된다.
1: 예.
2: 적폐청산도 끝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결집과 동원으로 이 정치적 전선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런 류의 주문이에요. 근데
1: 예.
2: 그거는 집권한 그 세력에게 혹은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 운동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이 끊임없이 그 지속이 가능한 그런 어떤 정파에 대한 주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1: 예.
2: 그리고 기존 서사를 지켜라. 그리고 기존 지지층의 말을 들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에게 어떤 모두의 대통령 혹은 국민의 대통령 혹은 통합과 포용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자신들의 그 정치적
1: 대통령.
2: 정치적 부족을
1: 예.
2: 이 정치적 부족주의를 유지한 어떤 도구로서 대통령이 기능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내가 원래 보수적이다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또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2: 아니 일단 보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고자 나서는 사람은 정파의 대표로 나서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 위상이 달라지는 거고 그 사람에게 정파의 수장이길 기대하면 안 되는
1: 기대하면 안 된다.
2: 근데 지금 예. 여전히 유시민 작가는 정파의 수장으로 돌아오라고 대통령한테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3: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는 날 본인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만나고 인사하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책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까지 이어지는 약간 내가 계보를 잇는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그렇게 낼 줄을 몰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든 고민정 의원이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출마자들 만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1: 예.
3: 정확하게 좀 메시지를 낸 거죠. 불쾌함을 좀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 이게 뭔가 적자 경쟁 이런 것보다 저 김어준 씨 방송 봤는데요. 이제 구주류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고 2017

0: 2017년에 그 처음 이재명 시장이 대선 경선, 민당이 대선 경선 나갔었을 때 그때 정말 문재인 후보와 세게 맞붙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의 아들까지 공격했었었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뭐 혜경군 김씨 논란까지 가져와가지고 정말 그때 봉합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전 그게 결국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윤석열 정권을 지나오면서 사실 민주당의 어떤 구주류 지지층, 친노 친문의 지지층들이 흐린 눈을 해준 거죠. 그냥 민주당 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찍어줘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쓰고
1: 예.
0: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저격수인 김영남을 공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크게 저격했었던 이현주를 재영입하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이 재건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본인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위험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좀 이렇게 좀 방어하고 메시지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1: 예.
2: 저도 이게 보면 그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하고 싸웠을 때는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명분이 좀 있었고
1: 예.
2: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랬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탄핵 국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실 그때 이제 남아 있었던 구민주당 주류는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보수 진영으로까지 넘어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싸움이 격하게 벌어지고
1: 예.
2: 싸움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됩니다. 그 패배한 세력. 저는 그래서 그 과거 역사를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주류,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신주류와 586 친노 친문의 구주류 이런 기득권 세력과의 지금 싸움인데 여기서 한번 밀리잖아요. 그 흔적도 없이 정치판에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구태 청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흐리멍텅이 하긴 했지만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권력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주와 재건축을 해서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조합장 사이의 대판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알박기 하고 증축을 못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빼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1: 예.
2: 이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도 저는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고 정청회 대표나 유시민 작가가 이겨도 이 민주진보 진영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이 싸움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
1: 자제하는
2: 서로 간에.
1: 예.
2: 서로 간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개낀 도끼이에요. 제가 볼 때는.
1: 개낀 도끼이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권력 투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또 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권력 투쟁의 첫 번째 이 변곡점이 될 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어제 관련돼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민주당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민석 총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당선자 워크숍 그제 행사였군요. 여기자 뭐라고 했냐면 덧셈으로 통합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행사에서 항상 동지적 언어를 쓰시라. 약간 이거 결이 달라요. 두 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시기 난처해 보이는 김현정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난처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1: 예.
3: 이재명의 역사를 더 꼽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 예.
3: 이제 그럼 그건 취지는 이제 민주당의 뿌리와 전통을 이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전체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야 되느냐는 별개잖아요. 거기서만 멈추면 우리 진영 안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1: 예.
3: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 전 국민에 대한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그 국정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집권 여당의 또 역할이라고 보면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노선이고
1: 예.
3: 지금 또 사실 국민의힘이 윤호개인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구화되는 그 합리적 보수층까지 우리가 저 확장시켜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 이 기조로 지금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실용주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딱 그 과거에 그 했던 그 거기서 딱 멈추고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표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1: 예.
3: 저희가 실제로 뭐 청년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건전한 보수라든지 중도 이런 쪽도 확장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국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0: 이었습니다.
1: 사실 그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공공연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유시민 그 유시민 평론가, 유시민 작가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그 전에 있는 거기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뭐랄까 이렇게 주인이다, 뭐 적자다 이런 전제에서 얘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1: 예.
2: 이게 이제 유산 논쟁 비슷한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온 유산의 적자가 누구냐, 누가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1: 예.
2: 이걸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 굉장히 퇴행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고
1: 예.
2: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국가적인 의사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소득격차, 자산격차 유례없이 커졌고
1: 예.
2: 거기서 느끼는 청년들의 좌절이 있고 이른바 이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산업조난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은 아직 거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앞에 두고서 그런 유산 논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보수적인 민주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원래 전통적인 그런 민주당의 가치를 지킬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제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예를 들어 뭐 AI 대전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
2: 그렇죠. 그걸 가지고 논쟁을
1: 하고 있으면 되느냐.
2: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가 이 뛰어야 될 전 모습이라고 보고
1: 예.
2: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이 이런 걸 가지고 전당대회 하면 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죠.
1: 예.
2: 왜냐하면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산 논쟁 같은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거는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야기하는 겁니다.
1: 예.
2: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는 그 유산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장자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1: 예.
2: 우리가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그 카테고리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1: 지금 이 정체성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박원석 의원님의
3: 기계적
1: 얘기했습니다.
3: 균형을 위해서 예. 친노 친문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빙의해서 이제 좀 대변을 해보면
1: 그럼 목소리를 약간 바꿔서 해주세요.
3: 예. 뭐라고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1: 본인이 하고 싶은
3: 그러니까 예. 여러 방송을 봤어요. 그분들은 내가 적자라는 주장보다 왜 뉴 이재명이라고 조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 친문의 지지자도 친노의 지지자도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줬기 때문에 같은 부류라고 주장하는 건데 왜 뉴 이재명은 구주류라고 선을 긋고 우리를 배척하느냐. 저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자꾸 이걸 적자 논쟁이라든지
1: 예.
3: 내가 적장자라든지 이렇게 프레임을 저쪽에서 좀 씌우고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전 그래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입장 왔을 땐 뉴 이재명이라는 조어가 임기 극초반에 많은 국민들한테 좋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미와 뜻도 통합이지만 방식도 의미와 통합과 연대였기 때문에 전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의미는 통합을 말을 하는데 방식이 억압이에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잘한 건 없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사실 노골적으로 불출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 조성하는 건 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통합이고 연대이고 중도 보수를 외연화 확장하자고 하는 그런 방식이겠습니까?
1: 예.
3: 그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다.
1: 이기인 총장님 이제 이른바 친청계 그냥 가상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처럼 약간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4: 그러니까 통합의 정신이
1: 저는 잠시만요. 예. 안내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나오신다면 저희가 뭐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4: 예. 예, 통합의 정신이 정치에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정파가 싸우는 거야 뭐 싸울 수 있지만 통합을 말하는 사람이 정치 발전은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외연상으로는 대통령 측이 통합을 이야기하죠.
1: 예.
4: 이거 재건축해야 된다. 포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외연을 넓혀야 된다. 좋은 말 같지만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주위의 뉴 이재명의 지금 내뱉는 언사를 보면 저는 이긴 총장 말씀처럼 통합을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은 분열이고 배척이고 배제예요.
1: 예.
4: 이걸 열린우리당하고 그때 구민주당 사이에 보였던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만 열린우리당 가지 않고 저는 끝까지 구민주당에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네. 통합하는 쪽을 하지 분열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분열의 언어를 쏟아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도 의회 참패를 당한 게 바로 분열의 언사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

0: 정부한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라는 건 사실상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현주 최고, 이해훈 장관, 김용남 의원 이런 분들을 통합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통합의 언어로 자기를 배척하고 배제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 김어준이나 유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를 조합원 데려와서 재건축한다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좀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1: 저는 오히려 그런 건 조금 기본적이라고 보고요.
2: 그랬더니 네. 짧게 반론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반론은 아니고 좀 부분적이라고 보고 물론 저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런 경향성이 올드 대깨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모두 다 옳고 그 나머 그 이외에 어떤 비판도 배척하겠다라는 건 올바른 정치적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결국에 오늘 그 대깨문이 몰락했듯이 그렇게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성을 유지해야지 그 정치적 이성을 모두 누군가에게 맡기면 안 돼요. 김어준한테 맡겨도 안 되고 이재명한테 맡겨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정청래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그런 측면보다 지난 1년간의 당대표로서의 당을 운영했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게 단지 뉴 이재명이 그 구주류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일면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정 2년차를 맞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여당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2: 예.
1: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보기엔 뭐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냥 행정관리나 하라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 중에 그랬대님이 의견을 긴급한 의견을 주셨어요. 광고 시간이 됩니다. 듣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는 좀 이따가 뒤에 유튜브에서 또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광고 시간에 이제 네 분이 한 댓글을 보고 즐거워하셔서 제가 소개하고 잠깐 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P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신 댓글이 있는데 철거 용역 촉법평론가만 부르는 편파방송 CBS 폐지하라 라고 하셨는데 일단 폐지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자 철거 손 들어주세요.
4: 자
2: 이긴 정장 철거 평론가 소개했습니다.
4: 댓글 하나만 소개하면 안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푸사로 되어 있는 제티님이 10,000원 주시면서 이긴 평론은 우리가 장동혁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크크라고 하셨습니다.
5: 무슨 말이야?
2: 무슨 말이에요? 저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긴 이름 나왔다고 그냥 막 본인 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1: 아니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네. 정청래가
4: 되어야
1: 후보가 계속
4: 보수한테 유리하다라는 식인 거죠.
1: 그래서 민주당에서 장동혁 체제가 영원하길 바라는 것처럼.
2: 얘기구나. 아 제티님 죄송합니다.
6: 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
1: 정치 보수야.
2: 이기인 총장님이 앞서 이른바 친청계를 빙의해서 했던 말씀은 친청내 아 정청내 체제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제트님의 해석이에요.
0: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그런 뜻인 줄 몰랐네.
2: 알겠습니다. 혹시 촉법평론가 계십니까?
0: 촉법은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데 촉법이
2: 지적 능력 기준으로
1: 촉법이네. 아니 요즘 시대에는 촉법이 꼭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식이 없는 어떤 행위를 하고도 이걸 촉법이라고 보면 촉법 노인도 있고 촉법 중년도 있고
2: 죄의식이 없는. 네. 나는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아라는 게 사실 죄의식이 없는.
1: 그렇죠.
2: 예.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촉법 노인 평론가도 있을 수
4: 대표적으로
1: 있어요.
4: 대표적으로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게 있죠.
2: 예. 그럴 것입니다.
6: 장동혁 그 생각을 하시죠 이거.
2: 알겠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시죠. 예, 예. 네, 김현중 의원님이 장동혁 빨리 넘어가자. 앞서 또 댓글에 좋은 댓글이 있었어요. 홍명보도 사퇴했다. 장동혁은 요게 있었어요.
0: 사퇴하라.
2: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홍명보 감독 사퇴도 불구하고 나는 정면 돌파다.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0: 구체적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쇄신과 개혁을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김용태, 뭐 김재석, 뭐 우재준, 도대체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 SNS에 글을 몇 개를 올렸는지, 그리고 정말 싸워야 할 때 정말 싸우기 위해서 뭐 장애로든 아니면 장내에서든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제발 리스트업을 해서 목록을 좀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내부 싸움만 하는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 무슨 뭘 했는지 목록 작성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김재석 의원이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나를 제발 징계해달라.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방선거 때 사실은 오세훈 그렇죠. 시장 캠프에서 정말 고소고발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싸우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얘기로 빨리 주제가 전환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김현정 의원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일종의 잡표찍기 하는 거죠. 뭐. 예. 예, 그래서 뭐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이런 의원들 얘기하면서 윤호개인 성향 지지층에서 공격 대상을 딱 지정해주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장동욱 대표는 대단히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친한계라든지 소장파들이 그 사퇴 요구는 뭐 이미 분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믿었던 당권파들조차도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얘기들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정점시 원대가 중진들 예. 쭉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이제 징계라든지 공포 정치를 좀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제가 보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절연하지 않았다는 비판 예. 뭐 그 정도 가지고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것 같고는 해당 행위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예. 지원했던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뭐 등은 해당 행위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법원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래 당내 그 현안에는 그 개입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개입한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가지고 공포 정치 입틀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3: 네, 저는 그래서 다행히 제 SNS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습니다. 절대 내부 문제는 쓰지 않았고 그 대신 이제 박성태 뉴스에서는 열심히 제가 내부 문제에서 소신껏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 국부감 내려가셨잖아요.
3: 뭐 상관없습니다.
0: 다 잘못해서 내려가셨던 거예요?
3: 근데 중요한 건
4: 한동훈 후보 포옹도 하더만.
0: 부산역에서 내렸는데 잘못해서 국포역에서 내리신 거 아니에요?
3: 아,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말 좀 하게요. 우리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제가 그 분석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조급해지고
5: 맞아요.
3: 굉장히 이제 그 좀 사면 초과에 몰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 뭐든지 군기 잡겠다, 규율 바로 세우겠다,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이 없어지거나 정당성이 약화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0: 특히 불꽃이다.
3: 네, 정치판에서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불리하고 새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면에서 이른바 징계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징계 정치를 해도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예, 예전에는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 막 한동훈 전 대표 날리고 뭐 배현진 시당위원장 날리고 했기 때문에 예. 살짝 움츠러졌던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뒤로는 징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힘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도 징계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연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예.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민주당에 대한 맞아요. 화력을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실은 젊은 정치인이 왜 이렇게 너무 나선다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사실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예.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 으름장은 그냥 사면 초과에 몰린 막판에 저는 단발마적인 함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박원석 의원님.
4: 저게 고성국 TV였죠.
0: 팬앤마이크.
4: 근데 저렇게 이제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향된 매체에 나가가지고 당대표라는 분이 자당의 의원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거는 저분이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보고요.

0: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이제 본인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또다시 뭐 징계 이런 비정상적인 수단을 거론하는 거고
1: 예.
0: 퇴원하자마자 간 데가 어디예요? 올림픽공원 갔잖아요. 가가지고 또 전면 재선거 얘기하고 부정선거 피켓 들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미 이제 올림픽공원의 에너지라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징계에 대한 칼을 들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1야당을 어디로 어떻게 이 리드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콘텐츠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행위를 저는 반복하는 거라고 보고 예. 하루라도 빨리 정동혁 대표를 내려야 홍명보가 물러난 한국 축구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1: 예.
0: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거다. 저분을 두고는 그냥 홍명보를 한국 축구에 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예.
2: 저도 여유가 없이 그냥 조급해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면 그냥 징계하겠다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다 징계하고 색출한 다음에 본인에게 좀 뭐 동의하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만 지금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이고 공당의 대표이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도 예.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좀 보고요. 전 솔직히 우재준 최고나 김용태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은 정말 잘 싸웠거든요. 예. 제가 봐도.
0: 1등 공신 아닌가?
2: 누가 분석을 하셨던데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그 김재섭 의원 페이스북에 79개의 글을 올렸대요. 그중에 76개가 민주당 비판 글이었답니다. 그중에 3개가 윤 어게인 내지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횟수로 봐도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또 선거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1: 아 뭐라고?
2: 기초의회 출신이다 보니까 예. 성동구의회 회의록 찾는 법이라든지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지 하고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예. 정원호 후보 검증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1: 이인 총장님이 이제는 홍남시의원을 했으니까.
2: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네, 그리고 성동구의회 회의록에서 옛날 회의록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예.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만큼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징계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할 생각인가? 전환기 씨랑 정치할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사실 이전에 징계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까지 하면 세 차례인데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결정했지만 법원에서 배현진 의원이 제시한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무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역시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것도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별 효력이 없다 이제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3: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1: 네.
3: 이른바 장동혁 대표 휘하에 있는 당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를 무기로 협박하는 거 겁박하는 건 일단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의원들 당협위원장이 전혀 그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단발마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친한계 그다음에 대한갑이라는 개혁파 쇄신파 심지어는 친윤 중진 뭐 질서 있는 퇴진까지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큰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뭐 시기는 모르겠으나
1: 예.
3: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대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입원하고 돌아와서는 올림픽공원 가고 그리고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여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측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 이제는 정리될 때가 스스로 되나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민주당 내 지금 이 싸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차분하게 여기에 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요 보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강행하면 특히 이제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윤호계인데 개혁 세신파 이렇게 더 또렷하게 구도가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1: 예.
4: 이제 그 이제 당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당장 사퇴하라라는 그 목소리에다가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 사퇴론이 전부 다 질서인 퇴진들도 다 빠르게 사퇴하는 쪽으로 거세게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신동욱 최고랑 그 김재원 최고인가요? 두 명에 예.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져서 오히려 더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원구성 협상 관련돼서 국회와 그리고 민주당 대한

0: 반응인데 여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국민의힘 얘기 남은 건 또 댓글쇼에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이것도 살짝 본방송에서 다루려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회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갈래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서남권 대대적 투자 그리고 피지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 이건 이제 기가와트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각 지역별로 영남권도 있고요. 충청권도 있고 이걸 발표를 할 텐데 가장 규모가 큰 건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 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기업들을 약간 윽박질러서 서남권 투자를 강요한다라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단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1: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정치적인 논리로 보기보다는 그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그 전략 산업이잖아요. 전략 산업이고 용수라든지 전력이나 뭐 인프라 이런 그 정주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예. 정부의 지원과 그 민간 기업의 투자 이것이 합쳐져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가 급성장함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는 그 수요에 다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게 진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뭐 지역주의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이걸 정치 논리로 정정화시키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뭐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판들도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2시죠. 2시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 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가 될 것인데 호남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청에서도 그 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영남에서도 그 피지컬 AI 설치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영호남과 충청을 큰 그 반도체의 그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예. 깨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논리로만 너무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지금 한 30초 남았습니다.
2: 뭐 이게 이제 시장 원리 어긋난다, 지역 특혜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대규모 미래 산업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만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는 뒷짐지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0: 예.
2: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튼다고 하는데. 좀 이따 댓글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업이 정부의 팔을 비트는 거예요.
0: 아오.
2: 많은 부분을 정부가 해결해 줍니다.
0: 예.
2: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0: 예.
3: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학의 디시전과 넌 디시전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과 비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3: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 이게 직권남용이죠. 그러나 비결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게 넌 디시전이에요.
0: 예.
3: 이게 묵시적 청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묵시적 억압입니다. 묵시적 예.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해요.
4: 전 알겠습니다. 세계 중에 사례가 있고요.
0: 시간이 다 되세요.
4: 그 사례는 댓글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얘기는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짝.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반도체 클러스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대구쇼에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CBS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경기도가 드릴게요.
6: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5: 당연히 드립니다.
7: 예술인 기회소득.
5: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 누구나 어렸을 때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우물을 파는 사람 중 일부입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마가 없는 6월의 끝자락에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최고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구미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도, 춘천과 대구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평

0: 평년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내일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첩을 항상 지녀라. 되도록 신발값은 아끼지 마라. 독서와 예측으로 얻은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이 뭐냐면요, 이제 막 먼 길을 떠나려는 여행자에게 어느 소설가가 건넨 충고였다고 합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그때그때 기록해 두라는 뜻일 테고, 신발값을 아끼지 말라는 건 가능하면 직접 많이 걸어보라는 당부겠죠. 근데 세 가지 충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마지막 세 번째인 것 같죠. 내가 아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언제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행지에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어우,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입주 135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쭉쭉.